0: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단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 단오도 잘 쉬고 또 우리 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는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준다 할 때 건강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단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 명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오 같은 때는 보면은 어제는 더운, 확실히 더운 계절입니다. 물론 뜨문뜨문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더운 계절에는 우리 그 좀 찬 음식이, 시원한 음식이 많이 당깁니다. 그렇다 해서 참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벌컥벌컥 마인다거나 너무 찬 것만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단오절을 잘 쉬는가 안 쉬는가 이런 인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어떻게 하면 못 쉬는가, 바로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음식 관리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아주 찬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냉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고 또 아주 더운 음식이 있고 좀 더운 음식, 열한 음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음식 가운데서 보면은 배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순, 우리 북방에는 죽순은 크게 안 먹지만 남방에서는 죽순을 많이 먹게 됩니다. 죽순, 미역, 그 다음에 그 연꽃뿌리, 연근이, 미나리,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쓴박이, 그 다음 우리 배라든가 수박, 참외, 녹두, 좁쌀, 이게 다 성질이 좀 많이 찹니다. 이걸 경상적으로 먹으면 특히 중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할 때는 약효가 말 못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오리고기, 돼지고기, 두부, 이거는 조금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뭐 수박이나 참외나 배추나 오이처럼 많이는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좀 자기 체질을 고려하면서, 물론 소결이 쉬고 입이 많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찬 성질을 잡사도 이렇지만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조금만 찬 거 먹었다면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건대보신환처럼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냐, 중약을 쓸 때는 우리 다 찬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피해라는 게 이 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 무 같은 것도 피하십시오. 이 원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무는 리치를 시킵니다. 무 먹으면 틀이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는 기를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글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지금 건네 바칭하는 지금 방송 듣고 여러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혈압이 그냥 높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리고 많이 또 네. 머리도 흉하고 여기다 또 경력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도 좀 안 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개선 많이 가져왔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지금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지.
2: 예, 그리고 머리도 많이 막아서 갔대다 그랬지.
1: 예.
2: 뭐 자꾸 경력이 없으면 자꾸 물어보던 게 또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2: 그리고 거기에다 예, 병원에 가 보이니까 나 간선 시하다 이랬대다.
1: 예.
2: 그래서 콩팥이 많이 허하다고 해서 지금 소변 잘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0: 그냥 그러니까 내 쑥 나가면 가니까 나 몸이 그냥 붓기고 얼굴도 그냥 부석부석 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새는 얼굴 붓기가 싹 내렸습니다. 저는
1: 고파지 좋아지면 몸에 붓기가 싹 빠진다.
0: 이게 소변제 지수원이 예. 잘 본단, 잘 나간단다.
1: 예.

0: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싹 나섰습니다. 그것도. 예. 예. 그냥 또 다리 맥이 없어서 예. 이렇게 안에 다리 그냥 맥이 없다고 또 떨린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으면 또 온몸에 맥도 오고 예. 정신이 나고 다리 맥이 온답니다.
1: 예.
0: 그래 집이 7층이 돼서 그냥 다닐 때는 힘들게 다닌데도 싱싱 달아 올라온다. 잘 댕긴다 지금 요즘엔 다리 맥이 있다면서.
1: 그런데 잘긴다 말입니다. 맥이.
0: 예. 짐을 들고서 잘 댕긴다. 차서 짐을 다 혼자 잘 들고 자기 혼자 잘 들고 다닌다.
1: 예.
0: 그래서 먹은 똥수화시 약이면 좋다. 냄새 이렇게 약가병이 맞다면서 무슨 단약이 예. 무식을 하면서 이 약 난 계속 먹겠다. 이래서 오늘 또 배달 받다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번 달에는 단오가 끼왔기 때문에 단오 예. 명절 우리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0: 예.
1: 예.
0: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육보신환에는 우리 원기를 보충하는 데서 중점을 둔 약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기 부족으로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혈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혈 부족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때문에 네. 예.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리 건네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소비 자꾸 허리 시원하게 못 보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맥이 없고 관절이 잘 걸렸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허리 짜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좀 나고 아픈 게 나고 지금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2: 네. 여보세요. 네.
3: 이래도 감기 슬 걸립니다. 그래서
1: 네.
3: 효과 보고 있을 때 자꾸 배달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3: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1: 치료 당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아, 이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한 보면은 자꾸 설명드리기 싶은 내용이 뭔가 약이 조합이 잘 됐습니다. 원기를 보충하는가 하면은 그냥 보충만 해서는 흡수를 아예 하면 또 소용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게끔 비비를 좋게 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4: 예. 네. 네. 항상 머리 어지럽고 뭔가 머리 아프고 심장도 떠지 않고 경력도 네.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신환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이약 쓰고 예 혈압이 오정됐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지럽지 나중에 어지러운 인사 없어집니다 이거 이 모든가. 네. 네.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떨림에 숨이 차진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 이게 깜빡깜빡하면 예 이 경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어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되나서의 그 원인이가 바로 비장, 간, 코파찌기 때문에 그런 오장을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의 쓰면 여러 가지를 효과가.
4: 예, 야, 효과 좋습니다, 이 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코파찌 좋지 않아서의 소변 사수가 많고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해서 화장실 자꾸 다니니까 예 잠을 자지 네. 못해서 예 고생했는데 이약 쓰고 예 콩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다니니까 예 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예 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이약 쓰고.
1: 콩팥이 좋아지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들이 그 방면에서는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데는 확실하게 알겠네요.
4: 예, 야, 네. 약 쓰면 생각밖에 여름에를 효과 보니 약이 지금 얼마 없어지 오늘 배달받아서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4: 예, 예, 예, 예. 우대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총적으로 저희들 이 건의 보신환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이 비위가 나쁘다 할 때는

0: 콩팥이 나쁘고 콩팥이 나쁘면 심장이 나빠지고 이런 중이 샹성샹크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그 약재들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금종황제는 이 약을 쓰고 이 이전 나이로 83세까지 살았으면 아주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황제 자리에서 17명의 아들들을 뒀습니다. 이분이.
1: 네, 땅본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건강 소변이 이게 소변 지나 자라서 기본에서 살찐하게 너덧버시 무게다 그런 건 참 이룰 수 없다만 그래서 네. 이거 쓰게 된 방송 통해서 이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썼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이제 어디는 한담이 티 되는데 지금 도는 게 악이 남아옵니다.
0: 네.
2: 그래고 또 이 잠이 또 잘 온다만 이게 아 잠이 허리 들지 않나만 근데 지금 내 잠이 잘 온다만 돼. 그리고 심장도
0: 쓰면은 실내증 치료에서의 확실한 우리 그 산소인이라면 산소인이란 비싸서 인감한 약이 아니죠. 산소인이란 다 그치만. 들어간 약이 이 약입니다. 이래서 실내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쓰니까 요 이제 오면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지금 쓰니까 이 약이니까 이게 얼마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활동 좋을 때 또 참석하다겠네.
0: 예, 하여튼
2: 예,
0: 하십시오.
2: 예,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근종황제는 1711년생입니다. 1711년 9월 25일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99년도 2월 7일에 돌아간 데 83생계는 89세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어느 때 접했는가? 이 근뇌보신환을 접한 시간은 이분이 딱 이 내시 있을 때 1771년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서 71년도부터 계속 써서 1799년 거정 살았단 말입니다.
1: 네, 단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이 단어민들 잘 보냈습니까?
0: 네.
3: 예, 나 저도 건녀버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었는가 하면 들어서 저리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거리띵하면서 정시하이나고 나는 또 높은 거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하고 먹은 게 이라서 저리 잘 되고 용도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거리 아프던 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무용 잘 잡니다. 히라도 저리 잘 되고 머리 안 아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서변이 특별히 잦아가지고 밤에 뭐 서변 몰라 자꾸 당기다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무 잘 자니까 하드끈하게 그래서 기근 일어나야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무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된다 이 약을 먹은 게 미네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딱 내킨 것 같으니 이래 아이 가고 그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내기 납니다.
0: 원래 이 약이 금비 익기작용이 있다고 효능에다 박힌 약입니다. 금비 익기작용이 있는 약은 잡으면 그 특히 항상 배가 붓고 땅두수하고 소화해야 되는 사람은 그게 싹 해결됩니다.
3: 그래 그런지 싹싹 되니까 되나 밥 잘 먹으니까 되나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지금 약이 조금 밖에 없지 이번 활동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계속 이 약을 쓰려고 합니다.
0: 우대 활동 단어 명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단어가 끼와서 단어 명절 우대 활동이라 하지 이게 이번 달 우대 활동.
3: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황제들 쓰던 약들 우리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 같아서는 이런 처방이 꼭꼭

0: 숨겨져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약을 우리 오늘날도 백성들까지 쓸 수 있고 또 가격상에서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비싸기는 비싸지만 우대활동 이용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약이 나오는 가격대를 하면 이 약은 천 원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25가지나 들어가면서 우리 400원대다. 이거는 또 우대활동 이용하면 절반 가격 내려올까 2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은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백세 시대에 아프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장기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도모하고 기와해를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뇌 건강도 찾아지게 되죠. 예. 그거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뭐 대뇌 세포를 살굴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나쁘고는 살굴 수 없죠. 이래서 대뇌 세포가 손상 오고 뇌 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다 동시에 치료합니다. 중점 우리 곰팡이 보신작용을 통하고 곰팡이가 좋아지자면 우리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비위가 좋아지고 곰팡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지고 이런 중의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종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종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딤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연된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0: 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국약 혈배가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은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번에 값은 많이 오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값은 항상 전국의 그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방면에는 우리 이 처방 자체가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제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병 치료 정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빨리 보겠는가 해가지고서 어떤 약제는 또 많이 거대였고 어떤 약제는 좀 덜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값이 또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약제의 이 처방이 겠거나 많고 적고 어느 약제는 많이 없고 어느 건 적게 없고 이건 내가 몽땅 공제를 하기 때문에 21세기 제일 유행되는 단어가 뭔가 떠우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제한테서 이런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제가 그 치료 과정에서 제 지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병이 치료되는 걸 제가 몽땅 떠우디한다 그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혈배강 본신이가 심장 주자람 한 분들 인체 내 해로운 여러 가지 리비걸레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딘가에 예, 이런 약들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본신도 우리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이도수도 끊을 수도 있고 예, 이걸 제가 다 공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은 6세트에서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되죠. 예, 그럼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10세트가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반년 넘었을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데 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별 이런 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세트를 또 더 증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세트 돈 내게 되면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세트라는 게 기실은 60과글로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릴까나 모두 50세트 가게 되죠. 그럼 약과글 따지게 되면 100과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이 침구도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침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몽땅 제 혼자 지금 화살까나 영 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제가 이렇게 통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침이가 침 활동에 참가하자면 앞으로는 투자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혈배강 이미 들어본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혈배강 어선은 전 중국에서는 10여 년 동안 지금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변에서는 지금 어선 5년 넘어 6년 이렇게 잡구서리에 계속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계속 강의를 하던 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쉐베이 강의라고 나왔습니다. 하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적게 싸도 제가 침을 6번 놔주는 활동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제가 그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너무 신체가 따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이 약 사는 그 활동 저희가 점점 높아지고 돈이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야 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환자분들이 이런 걸 향수할 수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장례통 청이미러방 이건 또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특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혈배강 본신은 여기 안에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급치

일화를 할때 집에서 특히 심자라 막 바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수쇼 주신왈 씁니다. 그 다음에 단선디왈도 씁니다. 단선디왈 입안에다 땅 혀 밑에다 물고 있죠. 그 다음에 인차 그게 심장이 온정되죠. 어째서 그런가 약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 단선디왈 안에는 단삼삼칠빙패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수쇼주신왈 안에는 천슝 전공하고 빙패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빙패를 자꾸 따라가죠. 이제는 이응 구급 치료할 때 빙패를 딱 들어가게 되면 효과

0: 예, 그래서 오래 쓰기 못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번신이가 전공 단삼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펠만 딱 빼놨습니다. 어제 그런가? 빙펠 사람들이 이게 좀 빙펠 번신이가 약 이름 들어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빙 차갑단 뜻이죠. 찬성질됐기 때문에 위장도를 쓰기 해치고 손발을 쓰기 차가워집니다. 예, 그시로는 우리 심장질환이가 좋아졌다는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슨 약을 잡수나 내 약을 잡술수록 손발이 다다세난다 할 때면 이게 약이가 내 몸이 맞다는 걸 말합니다. 뚜이증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기본상 우리 심장질환인 분들이 다 손발에 찹니다. 특히 우리 뇌경색,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뇌경색, 자꾸 뇌경색 그 본신, 뇌에다 자꾸 집중하지 말고, 기실은 뇌에다 피를 공급해서는 심장에다 집중해줘야 됩니다. 심장이가 충족한 피를 뇌에다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이런 방면을 다 고려해서 약 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 혈배강을 오래 쓰고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예, 이 혈배강은 뇌동맥 경화, 심경통, 그다음에 기관지염, 간신병, 그리고 눈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공동주체에 딱 적혀 있는 것은 내 많은 약 써봤지만
0: 네.
2: 이 약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러니까 더 용 혈병이 많고 혈병이 이제 요즘 나이 많으니까
0: 네, 혈액이 문제 생겼어요.
2: 두 다의 혈액이 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특히 이 약은 이 500달러 되는 극히 작은 분자로 제조돼 그런지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0: 맞습니다. 이 500달러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리 그 수소 주심활 특히 단선 디활이나 입에 담을 때면 입안의 그 입구청 약간 입안의 점막 조직을 통해서 약 효과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액 속으로.
2: 예.
0: 이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과학가들이 그거 다 측정해냈습니다. 1300도든에 속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거기면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500도이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서 적절히 흡수됩니다. 예.
2: 아, 그러기를 효과가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예.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이 심장 조절하는 것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아깝다 일 없습니다.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혈배강 쓰면서 또 선생님이 그 거대 친구여법으로서 예, 정말 믿음이 가고 좋아서 예, 침마슬라 감옥이 오, 환자들이 어찌 맞는지 대단히 많습니다.
0: 네.
2: 특히 이 약이 예, 값이 오른다니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2: 지난해 우리 남편이 또 영 좋고 나도 좋고 이래니까 둘 다 좋으니까 지금 약이 있지만 부심이 싸놓고 그래야 시름 넣고 또 값이 오르기 전에
0: 맞습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2880018에 전화 역후설이 예, 공자가 나면 러임이 나면 사자고 예, 먼저 오늘이 예, 선생님 예약 드리려고서 좀 바빠라고 지금 전화
0: 네, 예. 지금 내가 안 죽으면 돈 많이 나왔지 이런 분들이
2: 예.
0: 다음 얼마라도 이렇게 예약해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얼마라도 돈 내고서리 예약하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그래
0: 괜찮습니다. 예.
2: 예, 그 미안하시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항상 말씀해서 정말 우리 살게 됐습니다.
0: 네,
2: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그 혈배강을 쓰는 그 어머입니까. 남편, 그 우리 영감 혈배강 씁니다. 그 사람
0: 네.
3: 주인인데. 오늘 진짜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0: 네.
3: 원래 우리 남편이 병원에서 노후 의사라는 진단을 받았다.
0: 아, 뇌위축이죠. 네, 뇌가 쫄아드는 병이죠. 네.
3: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는 그랬지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데.
0: 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 어찌 심한지 동네 나가 놀라고 이 로인전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 가서 마당 좀 놀라고 보냈더니 마당 놀라갔다는 게 가더니 그냥 개사에 틀려서 개사에 틀리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막 말하는 게 단어도 막

0: 풀리고 막 말 안 불러 키나 하고 이랬어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다 떨려 안 하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온다는 게 기회 없게 했어요. 거기서 왕창 같은 데도 가고.
1: 네.
0: 그 다음에.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호가 안 좋은데요? 신호 잘 잡아주세요. 예.
0: 신호 아이 됩니까?
1: 예, 예. 이제 좀 끊어졌습니다. 예.
0: 어째?
1: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0: 아, 예.
1: 예.
0: 그래서, 예, 그, 뭔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1: 예, 또 끊어졌습니다.
0: 실수를 많이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 신식펀펀에 앉아있다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드리지, 맥이 없다지, 뭐. 그래다도 예,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예, 정신을 막 잃고 쓰러지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래 공부하시니 혈배강하고, 예, 건식고를 같이 먹고, 예.
1: 네.
0: 와, 선생님이 그 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결합해서 이래 쓰는데.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도 우리 영감이 말도 똑똑하고 걸음걸이도 언천하죠.
1: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우리 영감 아시죠, 내
1: 말. 네, 알죠, 예. 장기적으로
0: 예,
1: 저한테 치료가 왔지 않습니까?
0: 걸음걸이도 언천하고, 그 숨 차단 말도 덜 합니다.
1: 네.
0: 야, 내 집에서 어쩌는 말도 그 성격도 좀 많이 좋아졌고, 예, 말도 영 조리 있게 잘하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 혈압도 아침에, 온 아침에도 재보니까 135입니다.
1: 아,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예.
0: 예. 예,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나사시면 되지.
0: 그래서,
1: 예,
0: 예, 그 아들하고 토론해서 영업 놓지 공사도 있습니다.
1: 예, 예.
0: 또 아들과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하실까, 예, 말했더니 아들이 서로서로 제 돈 낸단다.
1: 아, 예.
0: 그래서 제일 큰 거 사람다.
1: 어, 제일 큰 활동.
0: 예, 활동이 예. 이번에 확 쌓아놓란다.
1: 좋소. 이번에 예, 활동이가.
0: 예, 오후에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예,
1: 예. 예. 일단 예, 빨리 그래. 예약해 놓으세요. 지금이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값이
0: 아,
1: 많이
0: 예,
1: 오릅니다.
0: 예, 전화 해놓고 오후에 예, 예. 가져가서 가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0: 예, 예.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이 본신은 직접 이런 구급치료라 그랬을 때는 내가 단삼 삼칠 천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500달러든 작은 분산로 됐기 때문에 막 심장이 바쁠 때 1차 입에다 무세요. 물고 있기 때문에 입안이 구강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혈액순환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단삼 들어갔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쓴 보이공 한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 약을 세 가지를 다 씁니다.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3: 혈배강 쓰기 전에 내경색이 있으면 맹풍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 맹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방송 듣고서는, 혈배강 쓰면서는, 저는 위지에 있어서, 연기의 조카 집에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 했는데,
1: 네. 그
3: 이틀이잖아, 입과 눈이 이틀이 제대로 돌아와 됐습니다.
1: 네.
3: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를 따를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전면적으로 놔주기 때문에, 예.
3: 예, 그래서 석탄 치료를 해도 아이 나았었습니다.
1: 네.
3: 근데 선생님 치료받으면 인천나고, 혈배강 쓰기 전에는 입술이 부르고, 손톱하고, 어둡고, 예, 박톱, 손톱이 다 거미가 됐습니다.
1: 심장이 나빠, 그렇죠. 예.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발톱이 다 붉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우림지 심해서 걸음걸이 온전치 못했는데, 지금은 각종 여러 방면에서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지금 약값이 온다니까나. 오르기 전에 열과가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요새 지금 오른데 와서 약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이 지금 팍팍 줄어듭니다. 결국 또 약값이 이번에 오르게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미리 빨리 싸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공장 안 주고 나에 왔다 하게 되면 다음 얼마라도 내 구슬이 미리 예약해 놓게 되면 우리 그만한 거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세요. 288-001 18번 전화 치시.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당삼, 단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예, 순간

0: 전적으로 기를 보충해주고 혈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급 치료로 이렇게 쓸수 있는 이런 약이죠. 그리고 여기에 치사한 약재가 결합되거나 이걸 우리 중의계에서 뭐라는가? 친고지우신삼보랍니다. 무슨 뜻인가? 친고 걔가 혈액 속에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 빵块, 이런 것들을 빨리 녹이면서 그다음에 심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보배가 조합해가지고서리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도를든 대놓거나 분자가 작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500도를든 어떤 개념인가? 네, 기본상 우리 사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제일 작은 분자가 그저 1000도를든 아래면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500도를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런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척제처럼 빨리 그 혈관 내벽에 붙어 있는 이런 잡질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가 잘될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 神农本草经에도 뭐라고 썼는가? 이 赤芍란 약재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赤芍, 白芍, 芍药 이렇습니다. 赤芍란 거는 좀 심장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赤란 게 뭡니까? 붉은 색깔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질은 다 통틀어서 芍药랍니다. 근데 赤芍은 주약이 심장 경락을 들어가고, 白芍란 건 주약이 폐 경락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태한 색깔이죠. 예, 이래서 우리 여기는 赤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赤芍은 무슨 작용하는가? 혈관 내벽이 이런, 깨거나 파괴됐거나, 특히 무슨 궤양이 나면 생겼거나 이런 걸 빨리 수복해서 수술이 혈관 내벽을 반들반들하게 해서는 이런 작용이 치사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 탄력을 회복해서는 또 뭐에 들어가는가? 자지청피관 들어갔습니다. 이 자지청피관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우리 부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엄청 좋은 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쓰는 당날부터 우리 어지럼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 나거나 황황해 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숨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 인차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쁠 때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떨린다. 어째서 이러는가? 우리 여름철에 특히 뭐 날씨가 덥다 났거나 모든 혈관이 다 느슨하게 늘어납니다. 그럼 원래 신지출血, 심장이 피 모자라다는 분들이 이 혈관이 늘어났거나 피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신지출血 점점 심해서 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름철에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많은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지출血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자꾸 혈관 확장제를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아스피린 쓰든가 어떤 혈압약들은 혈관 확장하죠. 원래 지금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모자라다는 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하면, 도랑물에 지금 물이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고서 자꾸 도랑물을 늘고 넣게 되면 물이 더 모자랍니다. 그럼 다 막히죠. 이것과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전망을 잘 알고 써야 되지. 망탕 썼다가는 사람 잘못됩니다. 여기면서. 그래서 노공血 부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여기 혈압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혈관이 좁아진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에 동맥경화 생겼다, 뭐, 거기 뭐, 깨거나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신의 혈관이 같이 좁아진다, 그 뜻입니다. 어째서 이러는가? 기실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좁아지는 걸 통해서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신남이 노공도 왔다가고, 그리고
0: 네.
2: 신남 이 심장도 계속 이렇게 아이가 담만도 등살하고서 갑갑하고 그만 숨이 차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교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고 해놓을까네. 이 뭔가 여러 가지 증상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이 나중에 보수도 있지. 그리고 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0: 애기 없고 계속 머리 뻥 하고 얘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선생님 내가 혈배당 뭐니까 뭐니까 얘 싸서 먹고 또 선생님 친구까지 에 뭐니까 받고 하니까 얘 날 좋아서 드러난다. 걔 얘 지금 뭐니까 가격이 오른다 때다.
1: 네 가격이 이번에 마요.
0: 네 마요. 예 그래서 나 돈이 이미 쌌습니다. 걔 쌌는데 저희 그 뭐니까 친척 이번에 소개해서 얘 저 뭐니까 여러 가지 제가 비슷한 증상 있을까 나긴 난 가서 선생님들한테 치료받고 약도 싸고 이런 데긴 나면은 오 그냥 그 저도 또 자기도 싸야 되겠다 선생님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또 예 아직은 안 늦었지.
1: 예예 예. 지금 전화 체도 예. 가능합니다. 예.
0: 예, 그새 가니까 나의 모두 싸느라 사람 얼마나 많은
1: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거 뭐니까 친척이 친척도 이게 싸겠다고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 안 그래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고맙다고 인사드리셔.
1: 예.
0: 예. 예. 예. 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오미자 37 울금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위진 위자가 무슨 위자인가? 우울하다는 위자입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한테 울금이라는 약자 많이 쓰입니다. 모든 우울증은 다 심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자가 결합해가지고서 이 세 가지 약자 안에서 독특한 이런 호신타의 이런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펩티드다 이런 게죠. 그래서 3분간에 빠른 시간에 그 우리 그 위축된 이런 심근세포를 빨리 격활시켜주면서 심근세포가 새 걸로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피를 내뿜는 이런 작용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활력이 좋아지거나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자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제일 그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심장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 매기입니다. 어째서 매길 수 있는가? 다 심장 자꾸 바꾸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리자청 뭐 화를 소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심장 6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8세 있죠. 그리고 그 로커페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심장 6번 바꿨는데 제일 마지막 바꿀 때 98세 그때 한번 바꿨죠. 그리고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는가 사람이 심장이 젊은 사람이 심장을 갖다가 마찰하게 되면 사람이 그거와 같이 모든 세포가 젊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뭔가 심장이 한번 움직일 때면 오장육부도 같이 움직인다 그 뜻입니다. 심장이 서 있게 되면 오장육부도 같이 서 있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화계통도 그렇고 무슨 뭐 이런 간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다 가지입니다. 심장이 턱 먹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부터 벌써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 매그제 보게 되면 기본상 우리 뇌경색이랑 온 분들 보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게 못합니다. 맥이 없거나 개체면 뛸 때면 중간에 서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장 한번 뛸 때면 눈 깜짝할 새로 머리에 전체적으로 피가 갔다 옵니다. 근데 심장이 맥이 없게 되면 머리에 피를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밖에 보내 못 줍니다. 그럼 나머지 50%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자꾸 그 동맥경화, 동맥경화 이걸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면나 혈액순환, 기실은 물 공급이 잘 안 될 때면 거기면 다 막혀버리는 게 한 가지 소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이거 우리 중의에서는 지에다의 말이랍니다. 제다의 말이란 게 뭔가? 심장이 뛰다가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면 간접적으로 서는가? 예, 어쨌든 서면 됩니다, 심장이란 거는. 예. 그래서 한번 서게 되면, 예, 그냥 머리까지 그만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무조건 뇌경색이죠. 이거 어째 제가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저한테 병벌러 오는 분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난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걔한테 병원에 가 검사해보기엔 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장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본은 심장부터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선이 심

0: 심장의 이런 객관화 뻥쉐 능력 피를 공급해주는 이런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거나 그 다음 훨씬 타이란 게 24시간 안에 직접 우리 그 혈액 속에 나쁜 당구충, 가요산즈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기 때문에 직접 어베사타이라든가 이나폴리라든가 아스피리라든가 타진가인 리비걸리 이런 심장 저자라는 분들 이런 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간 콩팥을 다 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배강의 특점입니다. 그래서 혈배강 지금 어째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보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죠. 오늘도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사놓느라고 소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셋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체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체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형도 셋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세제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 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팔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속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속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 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 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속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 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셋째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0: 그런데 위 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0: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셋째는 자리에서 위 사장에게 잔을 받쳐 들었다. 위 사장은 호호호 너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 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취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1: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떡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떡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정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통화 량안의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속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 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뜯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0: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2: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긴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찌꺼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2: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세제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세제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2: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쭈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 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죽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3: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창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랑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0: 위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천단 길림성의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1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 공연 성세 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에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영정 코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겨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

0: 여성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오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춘축 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춘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의입니다. 장춘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춘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요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랍니다. 장춘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춘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춘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춘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춘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춘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길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1: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뉴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식에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0: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성과 전시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파로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사남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 1층 한곳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정을 했고 소방선전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1: 네, 제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이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0: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이자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완전히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준다는 것은 기술 현금권을 많이 빼주는 그런 각도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같은 건 한 가게 498엔대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가게 16각을 드립니다. 보통 14가게 14각을 주면 잘 주게 되어 있는데 두 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은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3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가게 230원 자우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 원래는 한 가게를 25세 복용했는데 이번에는 열흘 더 복용할 수 있게끔 포장해온 이 제품입니다. 이래서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5가게 3각 이거 하고 그리고 10가게 12각을 줍니다. 이렇게 비싼 제품인데 2각을 무료로 준 평소보다 더 많이 주는데 10가게 10가게라는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또 2각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598원인데 한 가게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가게 12가게를 주니까 평소보다 2가게를 더 얹어주게 되어 있어서 이때 평균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니까 2가게를 더 얹어준다는 게 1200원 내치 현금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신리로도 역시 10가게 12가게를 주게 되면 2가게를 더 얹어주게 돼 있어서 이 정도게 되면 한 1,400원 현금권을 드리는 그 격에 달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계산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번 이 활동이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0: 우리가 한만 가지 약품을 진열해 놓은 가운데서도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 질병, 특히 확실한 효과성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딱 몇 가지만 제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호망에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망까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병치료에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거나 이 정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네 저는 세심히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위가 그냥 아프고 소화 안 돼서 밥만 먹으면 요즘 목에 딱 그저 가슴에 걸린 것 같은 게 내려가지 않지. 아이, 그냥 위 그냥 짱하고 예, 그 뭐입니까? 흐름이 다 끊어. 그래서 지금 세심히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 먹은 다음부터 이게 소화용 잘 됩니다. 지금.
0: 아, 세심히로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다각도로 심장 공능이 좋아지면서, 감각 콩팥 공능이 좋아지면서, 따라서, 지금 이제 말씀한 것처럼 소화 공능을 직접 도와주는 제품들 심장이 좋아지면 소화 공능이 좋아진대 황차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기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닭근 초백술이라든지 닭근벨 복령이라든지 여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2: 네, 아, 소화 잘 되니까 밥맛이 있으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예, 맥이 나는 게 알리고 결국 또 이거 나는 이게 뭐입니까 방광염이니 어찌를 보면서 예, 소변볼 때 뭐 저리고 예, 또 급할 때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0: 실수해버리죠. 예.
2: 네, 지금 이게 해결되래 시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게 말은 한마디로 지나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문제인데 한번 실수할 때에 되면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죠.
2: 네, 야, 이 약에서 정말 이런 효과를 볼 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좀 효과를 보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0: 그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 예, 예, 됩니다.
2: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입하사는 우리 남편이 지금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혈당도 높아서 이거 쓰고 있는데 이 약 쓴 다음에 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조절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삼고 해결에는 예. 중풍 후유증 환자 중풍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 이 개선에는 이 제품을 심장병 뭐 치료해야 된다는 분이 이걸 복용하고 정상으로서 지금 박도에 대해서 치료 여치 않고도 정상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천이 박사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입니다. 현명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어지럼지 그리 나던 게 아, 이렇고 가슴이 후두후두 떨리던 게 이렇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사람 기분이 상당히 좋답니다.
0: 아, 그렇죠. 천이 박사 네. 쓰게 되면 영락 없습니다. 예, 심장과 뇌혈관은. 네.
2: 예, 걔 이제 드러나도 활동도 좋고 하니까 활동은 좋을 때 지금 두 가지 약 좀 배달받아 계속 예, 꾸준히 쓰자고 그럽니다.
0: 요즘 활동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네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천이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머리가 힘하고 혈압 자꾸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기억력이라는 게 진짜 뚝 떨어지고 해마다 못하다만 합니다.
0: 예.
3: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쓰게 되는데 야, 이 약이 정말 명약입니다. 쓰면 스스로 정말 완전히 악인다만 합니다.
0: 예.
3: 나는 어디는 쓰긴 어디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3: 지금 이게 예. 이 약이 좋으니까네. 벌써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따다만 합니다.
0: 그러면
3: 이게 내가 지금 어제는 머리가 심각한 증상도 없고 그냥 기억력이 제가 지금 쓰면 스스로 완전하게 나만 옛날에 거의 갔다가 비상 열었다가 또 다시 아재 상쾌를 어째 다 아재 상쾌를 나만 합니다. 지금 어제는 뭐든 반 시간 후에 어디 가서 뭐 그 생각한 물건 가져왔나만 합니다.
0: 아, 옛날에 내 젊었을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 느끼게 되었죠.
3: 예, 그리고 이게 다리도 저리고 이런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 보통 아까는 세진이로는 집사람 쓰는데 집사람이 자꾸 저기 소변이가 진짜 빈번하고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나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예, 저기 문제가 되나 귀에 손 나던 것도 어렵고 다리가 이게 저기 문제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는 소변이 하면서 그런지
0: 건파증하게 되면

0: 예, 골격통이 따르게 돼 있죠.
1: 예, 보면 나니까니 벌써 다리도 슬 아프고 허리도 슬 아프네. 이런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 어쨌든지 몸에 맞는 거는 고소원이 써야 한다. 이 약을 한게 써서 다 나는 거는 이게 벌써 이게 몸에 맞다나 이렇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 다 이거 쓰는데 이 약은 어쨌든지 꾸준히 써야 된다만 한다.
0: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예. 오늘 쓰고 효과가 좋대서 흘그드칠 그런 서약으로서 뭐 설사할 때 설사약을 먹으면 금방 끊는 것처럼 이런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성 예. 질병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1: 예. 예. 지금 공장 측에서도 또 이제 들어갈 거는 유후이라 했는데 이거 어쨌든 지금 또 받아봤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1: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네, 항상 깔깔하고 아프고 피지고 또 바람아도 눈물 났단 말입니다. 근데 예. 피지에서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물질이 겹쳐 보이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이래도 백내장에서 예, 물질이 희미하게 핸드폰을 보면
0: 보약해 보이죠.
3: 예, 보약해 보면 지금 좀 반하게 보입니다.
0: 아, 예. 모두 그렇게 말씀.
3: 이렇게 자명증에서 예, 밤에 잘 못 봐서 사람 예. 앞에 딱 와야지 뭔데 사람이 지금 뭔지 잘 안 알겠어요.
0: 예.
3: 근데 자명증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자명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이제 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다 불러옵니다. 심막막 색소변성도 자명증부터 시작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시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 밖에 나가 길 건 간판이 있잖아요. 무슨 약 상대 그런 게 다 안 보이는 시력이 지금 좀 빤하게 보입니다.
0: 길 건네는 그 간판도 예예.
3: 예, 이전에 저 글자인데 뭔지 좀 알아 못 봐서 이게 지금 약간 알겠습니다. 이게.
0: 그렇죠. 약간 자기 절로 벌써 마음에 그만한 이전과 지금의 대비가 현저하게 알리게 되어 있죠.
3: 예, 예. 약간 알겠는 게 이번. 누나군에 내가 써봐도 이렇게 효과 못 봤는데 이번에 효과 잘 보니까 이번에 활동이 좀 참가해 쓰고 하나 물어볼 거니
0: 예.
3: 전희박사 그 심장이 저절한 사람이 쓰면 어땠습니까?
0: 그런데 좋습니다. 전희박사 심장 저절한 데 완전 쓸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됩니다. 완전 예.
3: 이번에 활동 아주 또
0: 이번에 활동이 특수합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 세신이라는 10곽에 12곽을 주고 그리고 명서방은 10곽에 역시 12곽을 줍니다. 예, 큰 우대 할당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콤파천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천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팥이 든든해야만이 뇌독증 환자들이 무엇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의 소변을 통해서 소변이라는 것은 사구체라는 게 왼쪽 오른쪽에 백만 개 합해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많은 여기 박물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양 백만 개 이게

0: 운동량이 이런 피가 콤파체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는 사구체에 들어갑니다. 사구체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구체가 그 체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은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해 주는데 마지막에 뇌독증 환자들이 신부전증으로부터 완전히 뇌독증까지 넘어가는 이런 환자들은 이 공능이 완성되지 못해서 소변을 못 보면 오줌이 적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심장 공능은 콤파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제의를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꽝꽝꽝 교통요도가 막히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심장의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혈관이 굳어지고 막히고 우리 금방 얼굴을 보면 색감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몽땅 노폐물이 얼굴에 이 세포가 얇은 여기에 가서 비춰서 얼굴이 색감이 납니다. 이래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자하게 되면 건팍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난치성 질병 이런 질병은 어디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면 콤파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파체는 이게 별명인데 네, 심장하고 심장 이 발음이 비슷하게 돼서 계속 콤파체라는 건 별명 콤파체랑 그 열콩알을 이렇게 절반 딱딱해 놓은 것처럼 외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콤파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이게 신장이라는 거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콤팟 이상을 해결해 주는 데는 최신1호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최신1호는 단순 콤팟에서 콤팟, 물론 콤팟에서 콤팟 그 문제는 한다는 콤팟 이상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만 노폐물이 주한 배출 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당신의 공능은 모든 공능이 꿈꾸 하수도가 막힌 극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콤팟 문제가 생긴다면 신주골입니다. 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경추로부터 허리로부터 어깨로부터 뭐 다리 발목 무릎 어디까지나 아예 아픈 부분이 골격통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통이 해결되는 중에서는 신주골이야 주라는 것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콤파치 골격을 관리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가 슬들린다 이게 단순하게 귀가 눈이 멀쩡하고 내 밥을 잘 먹는데 그만하면 사는데 문제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귀에 문제가 생겨 귀에서 늘 소리가 나고 귀가 슬들리게 되면 당신의 모든 공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우리는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하고 간다 해서 저기 뭔가 피이동으로 알아서 또 입원한 적도 있고 소화도 아예 좋고 해서 이천희 박사를 쓰다가 선생님하고 문의해서 71호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0: 매우 좋을 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2: 예, 그러니까 정신이 하고 예, 감기도 자주 걸리던 게 감기도 자주 아예 걸리고 예. 결국 마당 운동도 잘 못 다녔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어떤 맥이 나서 나와 다니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예. 정신상에서 벌써 좋아하는 게 아예 알기고 할까에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럼요.
2: 예. 예, 그래서 주님께 감사 말씀 올리느라고 전화드렸습니다.
0: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돈을 쓴 보람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한다고 예. 했는데 그렇죠.
2: 예, 예. 말입니다. 많이 예. 계속 쓰면서 많이 번성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최신이로는 배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함께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건강 이상은 물러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처방은 모두 중국 가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의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처방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최신1호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처방에는 이

잡기 어려운 처방인데 하나는 여기 그 녹혈성 사슴이 피가 그 두 개 그 하나는 사슴이 피를 담은 그 병이 있습니다. 단 하나는 전문 이쪽에 그 처방에 32가지 그 약자를 넣은 그게 이래 두 가지가 있는데 녹혈성은 나우르 이쪽 제품은 나우르 복용하고 이거 한번 복용하든지 남성들은 녹혈성을 먼저 복용하고 이쪽 건 나우르 복용하고 다시 또 이쪽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도 되는데 효과가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빨리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특히 콤파치 화물에 의해서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갖고 소변 보기 힘들다는 건 단순히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량이 작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사가 소변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 불평을 불러오는 게 콤파치 역할에 속하는데 콤파치 여기에서 관리해 주니까 완전히 맥이 나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조혈 공능을 기혈을 도와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콤파치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잠자기 힘들어진다. 아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대사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정상 대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어간에 담즙을 만들고 잠을 자는 어간에 간에서 그 혈액을 해독하게 되어 있고 잠을 자는 어간에 모든 세포가 대사 활동을 완성하는 깊은 잠을 자야 이런 걸 완성하게 되어 당신이 자는 어간에 그 애들은 일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론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론은 일단 견제하시며 쉽게 말하자면 효과가 패뜩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부동하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되면 어떤 분들은 빠르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체질과 병의 장단과 병의 오랜 병하고 어떤 병이가 한데 따라서 부동할 수 있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전도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은 우리 몸에 너무 큰 혜택을 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치 양을 돋아줍니다. 콤파치 아주 중요하댔죠. 오장을 관리한댔죠.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도권에 속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32가지가 중약제가 들어갔는데 이 32가지 중약제는 다른 데서 흔히 다 찾아볼 수 있는 이것저것 주소염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성분들은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많은 그 림상 그 경험을 모색하고 어떤 제품이 어디 어떻게 좋다는 종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간경화, 광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도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한테도 좋고, 그리고 여기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여름에도 뭐, 속에 내복, 속내복 입고 잘 때 덧가발 신고 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복용해 보세요. 덧가발 벗겨, 속내복을 벗고, 이렇게 잘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그리고 염보골지, 이런 성분을 콤파치 양을 돋아, 콤파치 양이 허해서, 그렇게 쉽게 추위를 타는 것, 추위를 몰아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호흡기통이 좋아지는 맥도이 들어갔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데는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지황계란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그때 소화가 잘 되고, 그뿐만 아니라 훈후반응 성분 자체는 혈당도 조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니까 일단 여기에
복용해 보시게 되면 오, 전세 확실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뱅치로

0: 명서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건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올리뜨는 약하고 내린두는 약인데 이거는 상초열을 쳐주고 간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 처음에 한 일주일에 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겠다면 너무 겁나하지 마세요. 정사입니다. 우리 류황상치왕 같은 거 복용해도 설사가 좀 나가는 것처럼 한참 지나가다 이럽니다. 혹시 더 네. 많이 시간이 길다면 루산진수패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위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필가 류서연 씨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연계시 실험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퇴직 전까지 중학교 고급 교원 길림성 우수교원의 영예를 받아 안으신 류서연 수필가는 2011년부터 수필 창작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필 130여 편과 수기 30여 편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먼저 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서연 우리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됐다. 하여 이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라는 뜻을 가진 그리하여도와 무엇에 얽매여 꺼리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불구하다라는 낱말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설사 그렇게 한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 따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어이 그 일을 해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그래서일까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나에게 마법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의 수식어로 됐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소소한 위안의 말이 됐다. 또 백수가 되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막 끝낼 무렵에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한참을 멍하니 사모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도가 단호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구역구역 짐을 쌌다. 1년 7개월을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다. 눈물이 나오려 하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동안 한 지붕 아래서 한 가마밥을 나누며 쌓은 정도 있거니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억울함 또한 없지 아니했다. 짐이 많아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통이 크게 택시를 탔다. 요금이 많이 나왔지만 아깝지 않았다. 오늘만은 돈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다. 택시를 타니 좋긴 좋았다. 차창으로 스쳐 지나는 봄날의 경치를 바라보며 왠지 마음이 뭉클해왔다. 교내 추위에 떨던 삭막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났고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다. 계절의 순환을 어길 수 없다고 어김없이 봄은 또 찾아왔다. 타향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다. 어느덧 새집에 도착했다. 집문 앞에서 택시를 세운 기사 아저씨는 짐을 문 앞까지 들여다 주었다. 집에 들어서니 한 달 가까이 비워둔 집은 봄이라지만 반지하라 무척 설렁했다. 그래도 좋았다. 오래간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짐을 그대로 팽개둔 채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당장 일거리가 떨어졌다.

떨어진다는 것은 내 밥통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인데도 내 마음은 왜 이리 평온할까? 내가 이렇게 쿨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이 너무 태연한 것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한참을 누웠다가 일어나 보일러를 켰다.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집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배에서 꼬르륵 생물시계가 울어댔다. 그제야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언제 사다 넣어놓았는지 맥주가 눈에 띄어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다. 치킨에 맥주가 찰떡궁합인지라 서둘러 치킨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뒤로하고 먼저 먹고 봐야지. 치킨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부터 닦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걸레 맛을 보지 못한 방은 엉망이었다. 걸레질을 하고 나니 집안이 대뜸 환해졌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치킨이 얌전하게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냉큼 들고 들어와 밥상에 올려놓고 포장을 푸는 순간 치킨만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내 위를 자극했다. 군침이 꼴깍 넘어갔다. 서둘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와, 명치 끝까지 시원해 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어 닭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고팠는지라 치킨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었다.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 같았다. 백수가 되었는데도 이 시각만큼은 마음이 한량없이 즐거웠다. 맥주도 있고 치킨도 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도 있고 이 이상 무얼 더 바랄까. 생활난에 쫓기워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다. 그동안 나는 앞만 보면서 숨이 차게 달려왔다. 힘들고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가 내 손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맥주에 치킨을 먹고 나서 허기진 배가 채우면서 포만감에 졸음이 몰려온다. 그래, 일단 한 잠 자고 보자. 암 그래야지. 나는 이불 속에 몸을 맡겼다. 따뜻했다. 술 기운이 번져서일까 스르르 눈이 감겼다. 너무도 오래간만에 낮잠이 깊이 빠져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일어나 보니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몸을 일으켜 더듬더듬 기어올라 겨우 전등을 켰다. 저녁 6시가 넘었다. 밥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컴퓨터를 켰다. 너무 오래간만에 컴앞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조금은 어색해 보였다. 나는 전화위복이란 네 글자를 써놓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혹은 좋지 않을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이라는 뜻인데, 고난에 처했어도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그동안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토닥토닥 다독이노라니 마음의 희망의 옹달샘이 펑펑 솟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지금은 비록 재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지갑이 깃털처럼 가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의 평화가 너무 감사하고 컴앞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것은 처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과감한 전환을 받아들였을 때에야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금전과 비길 수 없는 가치로 내 삶을 옥토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을 조금 더 참고 견딘다면 나에게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 아름찬 선물이 되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 삶은 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순간 백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 앞에 앉아 오래간만에 글을 쓰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희망의 언덕을 넘어 또 다른 삶의 기쁨을 창출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어느덧 시침은 밤 12시를 가리킨다. 몸을 일으켜 조그마한 뜰창 밖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달이 유난히 밝다. 고즈넉한 이 밤 달빛이 유유히 흐르고 고요한 평화가 흐르고 푸른 희망이 흐른다. 휘영청 높이 걸린 둥근 달을 보면서 스스로 속삭인다. 내 삶도 언젠가는 다시 행복으로 희망으로 둥그러지리라고. 그때면 나는 두 팔 벌려 행복을 껴안으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1년 넘게 하던 가사 도우미 일을 접고 백수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 상황에 절대 비관하지 않고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 봄을 읽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봄을 읽다, 류서연. 몸에와 닿는 낯선 볕이 벌써 봄임을 말해준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이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촌도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1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되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건넌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드렛 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요요착착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서운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우내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받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살짝 나뭇가지에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우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젊도록 보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맛자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바릇바릇 피어낸 실록이 대지의 초록 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의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온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순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봄을 알리고 있다. 풀이었다.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틔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겨울의 어두운 땅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남 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빠끔히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어여쁨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 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사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못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머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누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랴만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왔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

하자나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었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두툼없는 신념을 심어주었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웠으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억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풀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에 밟혀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리라 다짐해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파릇파릇 봄 색깔을 닮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봄을 맞아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에 봉착했지만 자신도 꿋꿋이 이겨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수필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류서연.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다.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고 하늘은 맑고 푸르다. 온몸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나무들과 소근소근 속삭이기도 하면서 요요작작하게 건넌다. 어느덧 공원에 이르렀다.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마천로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공원은 무척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공원을 한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들, 여기저기에 피어난 꽃들의 예쁜 모습에 눈이 호강한다. 이어 내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봄바람의 싱그러운 냄새가 내 코끝을 자극한다. 이국 타향에서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흔상하고 있노라니 이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친다. 스스로도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나는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넋을 잃고 공원에 애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은 꽤나 컸다. 유람선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다리 밑을 지나간다. 뱃머리에서 젊은 남녀들이 희낙낙거리며 주위의 풍경을 마음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평범한 생활의 한 장면이다. 나는 눈앞의 풍경을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1년이 넘었다. 인생의 풍운 조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더니 역시 평생을 돈 걱정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호의호식하며 풍족하게 살아온 내 삶이 그만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삶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한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던 나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일념을 안고 삶의 끈을 단단히 잡았다. 내 삶을 다시 일으켜보려는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나는 달랑 한화 100만 원을 몸에 지니고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내 생각과 달리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이순의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거나 청사를 청소하는 일이거나 가사 도우미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호를 보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많아서 잘해지지 않았다. 코가 석자인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고기집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말이 설거지이지 일은 너무 힘들고 고됐다. 매일 주방에서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고 손이 마를 새 없었으며 하루 종일 식재료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가락 관절 마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허리는 물러나는 것 같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도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방위산처럼 나를 찌지 누르고 있어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견지했다.

허나 식당일도 오래가지 못했다. 여섯 달이 지나 일이 손에 막 익어갈 무렵 사장님은 무척 미안해하며 식당 경기가 안 좋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장님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찾은 일자리가 갈국수집이었다. 60대 초반의 사장님은 무척 친절하고 자상했다. 그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좀 있는지라 나는 주방 포조 일을 하게 되었다. 식당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메뉴가 너무 많았다. 국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에 김밥, 라면, 만두까지 거의 20가지는 됐다. 첫날 칼국수집에 출근하니 50대 중반의 주방장이 주방 포조일이 무척 힘들 텐데 그 연세에 할 수 있겠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는 어투에는 걱정이 그득 담겨 있었다. 이어 주방장은 먼저 김치를 썰어 김치통에 담아주세요 라고 했다. 내가 머무적거리고 있는데 주방장은 손수 시범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나서 나보고 썰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했다. 김치 한 포기를 꼭 4등분해서 크기를 똑같게 썰어 김치통에 가지런히 이쁘게 줄 세워놓으세요. 나는 낑낑 깜짝으며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불고기집에 있을 때는 그저 먹기 좋게 썰어 김치통에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홀에 두고 손님들이 자기절로 담아가는지라 예쁘게 썰어서 가지런히 줄 세워놓아야 했다. 세 박스나 되는 김치를 다 썰고 뒤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내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김치를 썰고 나서 부랴부랴 아침을 먹고 막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다. 이어 띵동하고 주문단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쫄면 두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들깨 수제비 한 그릇, 라면 두 그릇, 그야말로 다양했다. 주방장도 나도 작은 사모님 대파, 당근, 오이, 양배추는 각각 두 가지 모양으로 썰어야 하기에 재료 준비는 너무 번잡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 죽을 맛이었다. 일을 악물고 겨우 석 달을 견제하고 나니 나는 기진맥진했다.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이미 자존심을 집에다 다 부려놓고 친구의 권유로 가정집에 입주 도우미로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직업소개서를 통해 찾은 직장이 가정집에서 주로 10살짜리 딸아이와 놀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글쓰기를 배워주면서 간단히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일이었는데 식구가 둘이라 일은 몹시 쉬웠고 40대 중반의 여주인도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나는 한동안 마음의 평형을 잡지 못해 시시때때로 알 수 없는 번민에 시달렸다. 잠들 수 없는 밤이면 창문 너머로 다향의 둥근 달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이름할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쳤다. 이순의 나이에 맛보는 씁쓸하고 외로운 타향살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직업, 매일 시시껄렁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따분한 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주눅들게 했고 초라해진 내 마음을 괴롭혔다. 허나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진 빚 200만 원을 거의 갚아간다는 현실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서러움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며 비록 비천한 직업이지만 책임감을 지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호들갑 일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나는 현실을 한탄해보기도 했고 괴로움에 못이기기도 했으며 번민에 쌓여 내 인생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온몸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삶이란 곧 생계를 이어나가는 전쟁이기도 하고 서러움이 되기도 하며 눈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하기에 살아가는 길에서 생계를 이어가자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삶의 길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주어진 현실에 머물러 비천함에 처해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나 혼자만이 겪는 슬픔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고목에도 꽃이 피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언젠가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한테도 좋은 날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매일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늘을 견뎌낸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되나 이제는 자존심의 호를 훌훌 퍼서버리고 현실을 정시하고 오늘에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다. 그것만이 진정 내 자존심을 다시 찾는 길이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가서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때론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루고자 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행복한 만년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시는 작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잠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여러분들이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잠약 심리방이 단오 명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이 우리 활동이 원래 여기 단오 명절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오 명절까지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번 달 말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간 더 연장하게 했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아홉 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홉 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제로 만든

0: 백초공골첩 시각을 증성해드리고, 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이 백초공골첩이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 그러는 허리, 다리 아프다거나, 아, 그 다음에 그 다리, 그런 무릎이랑, 아, 그 아픈 이런 분들을 그런 데다 붙이면은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런, 아, 백초공골첩 3곽을 증성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공골첩 8곽을 증성해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고혈압 때문에 그 심내방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가 이렇게 안정화해야 되고 자꾸 오르내리고, 예, 그래가지고 서리는 고상망했습니다. 그래, 약을 세 가지를 먹었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해야 돼가지고,
0: 예.
2: 그래, 신경 쓰다가서 생강일일 명심해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서장약이라니까, 예, 이건 그런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서장에서 나는 천연재료로 만든, 예, 고한지대 약질로 된게라니까 믿음이 가가지고 먹었는데, 예,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가 오르내리던 게 이렇게, 저기 고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0: 예.
2: 예, 그래서, 예, 어,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한 약 달 정도 먹으니까, 예, 선생님과 문의했단 말입니다. 예.
0: 예.
2: 선생님과 문의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자수를 누리고, 어떻게 감량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예, 그래, 예.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약 달 막, 반을 먹고, 지금까지 먹었는데, 1년 석 달 먹었는데, 혈압은, 예, 그, 조절이 잘 돼가지고, 안정됐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그, 가슴이 답답하고, 하고 돌지 들고 노는 것처럼, 예, 그렇고 숨이 차고, 예, 그다음에 가슴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예, 그 저기 잠들어도 긴거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심자에 그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영 편안합니다. 숨이 활 나오고, 예, 영 편안하게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그 서약을 한 20년을 먹었단 말입니다. 과일압이하고, 예. 그래,
0: 예.
2: 못다 나니까 위가 못쓰게 됐단 말입니다. 상해가지고, 예, 그냥 식음물이 올라오고
0: 쓰리고 그 예. 원래.
2: 예. 예, 그리고 아파가지고 식욕이 없고, 예, 그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지내위가 예. 아프고 소화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위가 예, 편안해져가지고 밥을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식구물이 올라온 것도 이렇고,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쓰리고 아프던 증세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몸 상태가. 예.
0: 아.
2: 예, 그러니까, 예, 그, 저기, 뭡니까, 감기도 아예 갈리고, 예,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0: 높아집니다, 원래 면역력.
2: 예,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좋고 해서, 예, 그, 저기, 이번에 36가지 배달 받아왔는데, 하나 문의하자고 그랬다.
0: 예.
2: 우리 친구가, 예, 그런, 저기, 그, 싱, 녹은 걸려가지고, 세리.
0: 예.
2: 그, 머리 그냥 어지럽고 아프고, 예. 그래서
0: 예.
2: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0: 예.
2: 그, 그렇단다.
0: 예.
2: 그래가지고, 소리, 저머니, 내 소개를 해가지고, 소리, 예, 예약을 쌌습니다.
0: 아, 예.
2: 예, 쌌는데, 효과 영 좋답니다, 지금.
0: 아, 효과 영 좋답니다.
2: 예, 팔다리 저리고, 예, 아프던 증상도 없어지고, 예.
0: 예.
2: 영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또 배달 받자고 하는데 활동 그냥 하지.
0: 예, 활동이 그 이달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2: 예.
0: 활동 그 딱 그저의 요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오 명절을 예. 맞이하고 끝입니다. 원래는.
2: 예.
0: 그런데 그러니까나 예, 지금 수요분, 수요를 하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2: 예.
0: 지금 예, 며칠 연장하기로 해서 이달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예,
2: 예,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241-7979.
0: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당장 신예방을 못 한답니다.
0: 예.
3: 예, 저는 신장병 먹기 전에 신장병이 좀 심하고 색이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영 수고, 영 바빴습니다. 영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0: 예.
3: 그래서 이 병이 발작한 다음에, 막, 그저에, 어지럼증이 나고, 막, 심장이 통쇄나고, 뒷장증이 아프고, 숨이 차는 소리, 또, 시원감은 또, 어찌 그리 나는지.
0: 예.
3: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아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할링 불러서 그 병원에 입원 아예 막, 이관을 넣고, 넣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당연 신내방을 먹은 후에는, 이 약을 먹고는 좀 입원다는 건 모르고 샀습니다, 지금.
0: 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약을 드시면서 입원 아예 하는 분들이.
3: 너무 편안하게 산다.
1: 예.
3: 그리고 난 또 거랍 한다 변했어. 한 30년간 소양이 허락냐고요.

0: 막을 약을 먹으면서 지내왔는데, 이 장약을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로, 지도하는 대로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늘 한번 감량하면서, 이, 해랍 약을 먹고서, 이 장약만 먹었는데, 해랍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야, 해랍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이전에는 해랍조절 알듯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장약을 먹고, 아홉 달 만에, 그, 이렇게, 이, 이 감량하고 선생님 지도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 또 알려주더란 말.
1: 그렇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 또 알려주세요.
0: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그때를 먹었는데 아홉 달만 이 혈압약이 잘 혈압 조절이 잘 됐어요. 장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 그래 잘 되니까.
1: 예, 잘 되죠.
0: 야, 나는 참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이거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도 나빴던 게 위도 좋아지 이제 골관절 나빠서 신경 올라갈 때는 영 바삐고 빙도 골빈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영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오늘에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우리 동무 한 친한 동무가 있는데 어디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 있답니다.
1: 아.
0: 우울증이 있어서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 달랍니다.
1: 아,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 신경성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을 보면은 아 그 이 신경성 치료를 해주는 이런 그런 데서 영 치료작용이 잘 되는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신경성 치료에서의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아,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아, 신경세포를 재생 신경세포를 수복시켜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예,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준다. 예. 그래서 아, 이 우울증 환자분들한테서 항상 이런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예. 항상 이런 분들은 정서가 절약돼 있고 예. 한숨을 자주 쉽니다. 예. 혼자 있기도 좋아하고 예. 어떤 일이나 통치 없죠. 예.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또 조급증이 나고 예. 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을 보면은 아, 기억력을 돕고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이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돕는, 돕고 예, 예 신경쇠약 증상을 또 치료를 해주면서 우울증분들, 우울증 그런 환자분들이 한테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해결해준다.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어요. 이동무대에 이런 단어 활동에 단어 명절 활동에 활동이 좋고 이 중으로 그날 가면서 이동무도 싸고 우리도 쌀리고 그랬다.
1: 아 예, 이제 그래서 한 일주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41-797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241-7979 번에
1: 예, 맞습니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요즘 이거 장약 지금 먹고 있는데요. 좀 그 우선 2년 걸 먹었습니다.
1: 예.
3: 너무 소리 처음에는 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시작에 먹었단 말입니다. 소방관의 약
1: 예.
3: 혈압에도 좋고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좀 약을 줄이면서 기간 늘리고 이러면서 좀 자적으로 약 달 반 아홉 달부터는 완전히 이거 아예 먹고 이거서 지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또 자발성 뇌진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낀 것 같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줘가지고 소리 나던 소리가 많이 줄 그런 차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이 바짝 나고 이 고라니 말숙에 이 느낌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1: 예.
3: 항상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1: 예, 이거 잡숨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그래서 발딱 난다는 이런 분들이 아주 예. 많습니다.
3: 예, 그게 영, 그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관절이 아주 좋아가지고 다리가 붓기고 무릎이 이렇게 뭔가 굽이 힘들고 다리가 잠금 무게고 그래 걷기 용 힘들었습니다.
1: 네.
3: 예. 오르내리기 용 몇 번 쉬면서 이랬는데 지금 다리가 무슨 게 내리고 하니까나 이 다리 무릎 관절이 아주 용화를 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얘기가 쉬워지고 예. 그래서 예. 나 이번 활도 용 좋으니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그러니 예.
3: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 두번이나 중풀이 왔단 말입니다. 예.
1: 아.
3: 그래서 입기로 총 길질 흘리고 있고 말을 하면 오래 문소리 하고 침대에서 오르내리기 힘들고 이래서 내 공부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거의 1년 잡았는데 용 효과 좋다고 매번 이렇게 활동 좋을까나 마저 쌌으니까 저도 싸겠습니다. 때 싸워 하거나 계속 장보하겠다고 해. 오늘 싸겠다.

0: 전화해달라고.
1: 예, 이 중풍 치료에 또 이렇게 치료작용이 이렇게 좋냐고 많지 않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내방 오랫동안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3: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정말 효과도 좋고 빠르고, 아, 이 소장약이 옛날부터도 단소리 들었는데 쓰고 못 봤는데 실상도 막 어떤 5년인 게 쓰고 보니까 정말 이 약만큼
1: 네.
3: 예. 예. 날이 갈수록 효과에 대해서 긍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게 또 1등 약재, 기실 소장약이 1등 약재고 뭔가.
1: 아, 예.
3: 거기다 이 약재가 대원이 좋지. 아이, 그 5,400m 이상의 그런 야심 약재지, 오염이 없는 이런 좋은 약재를 만든 약이 돼 그런지.
2: 여보세요?
3: 예.
1: 예.
3: 효과 안 좋습니까?
1: 아, 예. 느낌도. 어. 예.
3: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한 약이지 해놓으니까나, 거기도 이 다른 약이 없는 것만 연한금으로 불리는 요 네 가지 성분이가 이 얼마 좋은 약재들입니다.
1: 야, 그래, 약재가, 예. 원래 좋은 약재가 좋은 치유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예.
3: 그런 약재 안 들어가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그래, 이 공중조치가 또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그 다음에 모든 관상동맥 경화요, 관심병이요, 뇌동맥 경화요,
1: 예.
3: 요런 거 치료를 한다 하니까나, 너무 믿음성이 가서 선택해서 썼는데, 정말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그래서 딱 정말 환자들이 입장에 있어서 정말 혀돈 아예 팔게끔 딱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해줘서 정말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이거 정말 쓰는데 그래서 정말 딱 알고 쓰니까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하하, 예.
3: 저는 이, 정말 이, 내경 색이 와서 반신 잘못 쓰던 게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지. 얼굴 마비 어느 당에 와가지고 눈이 다 높였지. 아이 약이나 물 먹자 아래 태고 또 얼고 아이 밥이라도 먹자 삼키지 못해가지고 정말 둘둘 내려오면 볼도 씻고 해도 씻고 하면 정말 많은 병원 치료를 받고 많은 좋은 약 썼지만 얼마간 치료되고 안 되더란 말입니다.
1: 원래 그렇습니다. 이 중풍이라는 게 예, 원래 어느 만큼 치료되고 그다음에는 잘 아야 된단 말입니다.
3: 다도 안 보이더란 예. 말입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그다음에는 자식들도 자기 내고서 막 거서 할 때를 다 해놓으니까 어선 어머니 그만하시고 그만 써봐서 말리지 해놓은가 하고 어선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1: 예.
3: 그래 그것도 딱 선생님 강의 들까 여기 거서 내 몸에 거서 딱 거서 내 병, 그래서 내 욕 먹으면 해탈될 것 같은 게 그런 기분이더라 말입니다. 그래 선택에 다 선택했었는데.
1: 손님은 중풍이기 때문에, 중풍이기 네. 때문에 꼭 이 약을 쓰는 게 맞았습니다. 이 약이.
3: 야, 중풍 한다든 예. 이 약을 써봐라고.
1: 많이 나섰습니다. 이거 쓰고 지금.
3: 이거 쓰고 보죠. 예. 말 못한 사람 말을 하겠지.
1: 예. 8년 동안 사람. 말을 못하던 사람 지금 말합니다.
3: 예. 예. 내처럼 이렇게 반신 못 쓰는 사람도 요즘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병에서 해탈되고 내 소개를 해도 정말 우리 친척 친우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모두 병에서 해탈되고 너무나 정말 이 약에 대해서 아이 긍정하고 그런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럽니다.
1: 이 약 효력이 강해 그렇습니다. 결국 소상약이 야생약재지.
3: 예, 치매 한다들도 이거 쓰고 다 그래서 어두는 치매 벗어나다시피 해가지고 모두 정화하세요. 그만과 재살림하니까.
1: 치매에 그래서 완전히 중한 치매에 걸렸다면 무슨 약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3: 맞습니다.
1: 그게 어느 만큼 그것을
3: 예,
1: 예, 기억력이 그래서 작고서 내려갈 때 그것을 바짝 치료를 해야 되지. 그게 뭐 이렇게 그 심하게 내경 내 그런 위축이 와가지고 심해진다면은 완전히 있거나 사람 알아 못 보고 막 이랬다면은 그게 아무 약도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치료 못합니다. 치매로.
3: 이 약을 예. 정말 나도 심장도 잘 하라는 사람인데 정말 그래서 계속 우리 남편이라면은 저는 항상 그래서 다다 잘못될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 약 덕에 지금은 이 여름에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여름에 뭐 만성 빈혈이 기울 부족 심해가지고 머리 아프지 어지럽지 맥이 딱 떨어지지 누구 이름 못 나고 야 얼마 고생했겠어.
1: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여름에 제일 바빠합니다.
3: 예,
1: 사망률도 또 높아지고.
3: 근심 걱정 없고.
1: 예.
3: 병원 모르고 살고, 예, 정말 어디나 가서 동화도 가서, 야, 반복이 없고, 이 약은, 그래서, 머리 맑아지고, 오담육고 어디나 동화돼가지고, 너무나 정말 약에 대해서 정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또, 그래서 그런데,
1: 예.
3: 선생님, 나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배달도 받아오고,

0: 보고 했는데 내 소개로 우리 친구 남편도 이거 1년 넘게 썼는데 뭐 전화 대화도 못하고 아내 이름도 모르고 자식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뒷말도 잊지 못하고 하던 게 지금은 마음대로 전화 받고 일을 다 하고 얼마 도와줬는지
1: 많이 회복됐습니다요.
0: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 눈이라면 한 따구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이래고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은 용 도와줘가지고 이제
1: 중풍후유증이 치료됨이 좋아집니다.
0: 오래지 좋아지니까 누나도 아이 믿던 게 이 아구 지금은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두 집에서 한 집이 36값이 배달받겠다고 전화 해달해서 전화드립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활동이 예. 계속 그래서 이제
1: 예, 30, 예, 30까지 합니다.
0: 예,
1: 예.
0: 예. 예, 배달해 주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지금 36곽을 사시는 분들, 그 가치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무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지금 며칠 연장했으니까,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기회라는 거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현금을 이렇게 이중으로 빼드리는 이 우리 활동 조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의 기회를 잘 잡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군천좌실이 조제원칙에 따라 제조한 이런 중약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약제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오와 같아가지고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또 조화롭게 자가 작용하면서 몸이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 치료를 해주고 그 중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또 치료해 준다. 군천좌실은 중의학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중의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이 하나가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입니다. 이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 준다. 천은 군약을 도와서 효과를 더 강하게 해 주시오. 좌라는 거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 준다. 실은 경락에 따라가지고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준다. 경락을 소통시키면서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만든 이런 약은 우리 몸을 단계별로 조절해주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조합해서 병리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준다. 특히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건 여러 가지 약재로 제조한 중리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배합해 만들어야 함이 만들어야만이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약을 조제하자면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만이 이 원칙에 따라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다녀오면서 잘 쉬었습니까?
1: 아우, 예, 감사합니다. 손님도 잘 쉬었습니까?
3: 예. 예. 예. 우리의 심리방에 오랫동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3: 예. 그래, 우리 친삼촌에, 우리 또, 남편이 부모마장인데 또 동생은 또, 아이, 그, 주제를 세 개래요. 그, 이거 잡수국세, 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의 대단한 거,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잘 갔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예 그래, 이야기 정말이에요. 정말 매년 이 심리방만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구한다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만, 한 분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1: 아, 예, 이게 중환병을 예. 치료해 주는 이야기죠.
3: 예, 그리고 우리는 어찌나 중풍 맞은 데다가 또 제품이 거의 오자는 거, 병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왔다, 세 번 입원했다 나왔다, 하나도 쓸데 없고, 무슨 그렇게 좋다냐, 다 써도 예. 정말 쓸데 없어요. 아니, 혈압이 내려서, 갈라리 혈압이냐, 세 번씩 잡수는데, 세 번 잡수면 그게 계속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겠는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오자고 한 게 뭔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남편이, 어서는 나는 죽은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무래도 이 광고약을 조금 들어보자 해서 걔 들어본 게, 심리관 질병이 약도 소견 약도 많고 또 약방

0: 애도 많고 또 정리도 너무 많겠구먼 가서
1: 맞습니다. 예.
0: 그래도 정... 여러 가지 다 들어봐야 돼. 이야기가 돼. 고산지구 약대지 네 가지 이런 한금으로든지 네 가지가 들어갈지. 아이 거기 홍전초는 5,400m
1: 이상에서 자라는 게.
0: 아이 이런 소냐고 아이스님 기다리면은 생각밖으로서 막 좋다 좋다 해. 죽음 길이 벗어난다 벗어난다 해도 살린다 해도 정말 무슨 소리가 해도 쏘고니까요. 확실히 제품을 잡고 해란 조절돼서 기다리니. 아, 10달 잡수고 마지막에 무슨 생일도 기도하여서 기다리니. 그 다음에 하루건이 잡수래. 그 다음에 하루건이 한 보름 잡수고 또 전화 쳐서 물어볼까요? 그럼 사흘에 한 번씩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한 번씩 이래도 그 다음에는 이야기 3번씩 잡수게 이렇다고 그렇게 또 네. 선생님도 한 가지 알려준 이유가 또
1: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0: 예, 방법이 또 네. 거기 가서 합해서 그러니까 야 정말 예, 정말 죽은 길에서 살았는 사람이 이 무슨 한두 명입니까 연민이
1: 많습니다. 어선은 5년 2개월 아이 어선 3개월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이 약이 나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원래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약을 가만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이 싸물로 또 싸고 또 싸고 재구매하는 약이 이야기입니다.
1: 하옵습니다. 원래 재구매율이 예. 높습니다. 이게 어찌는 가면 예. 이게 효과 예. 그만큼 이야기에서 보니까나 또 그 약을 계속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0: 예. 예. 예. 처음에 쓴 사람들도 누구나 예. 다 방송에서 얘기도 또 누가 쓴 건 물어보면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 재구매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영 제품이란 건 이건 정말 제품이고 그다음 다시는
1: 돈이 무시없죠. 예.
0: 이런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 예. 그리고 혈압 조절도 그렇게 잘 되고 심장 꺾으면 그러니까 그 심률도 그래서 빨리 그런 것도 이렇고 고가병은 또 어째 생각된 고가병이 어째 그렇게 나왔습니까 또 그게.
1: 어떤 분들은 고가병이 또 더 제일 빨리 나사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 전화로 오는 분.
0: 생각되니 고가병 그 아니 그 무슨 뱃속이 그 붕어습을 다 뽑아내야 예. 정말 예,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붕어습을 예. 빼주지 그다음에 예. 콩팥이 허증을 해결해주지 하니까나 그게 콩팥 그 기그 다리람 아프고 기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낫지 말래도 지금 낫지.
0: 아 정말 약은 아픈 명약, 별량이 명약이니까 사람 목숨을 구해서 그 약이 최고 약이지 그러니까 그래. 오늘 선생님 강의 우리는 그날 매일 또 오후에 또 하지 그러니까 매일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예 선생님 많이 수고하셨고 뭐 우리 다 쌓기 이번에 우리 아들 다 쌓았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이 장약 심리방이 군약이가 소홍화하고 황계입니다. 예. 이 소홍화라는 거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약재이고 또 이 소홍화는 서상의 그 연황금이라고도 또 불리우는데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소홍화라도 되고 장홍화 이게 다 한 가지 뜻입니다. 예. 한 가지 그 약 이름이죠. 예. 주요하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통증 완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또한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혈이 특별히 그 더 뜨거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이렇게 혈이 뜨거운 것을 그 식혀주는 이런 작용하는 겁니다. 이 소홍화가 예. 냉혈 식혀주죠. 예. 그리고 효능 그 해독 효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처방 중에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혈을 제거하면서 혈질을 내려주는데 핵심입니다. 예. 기를 조절해주고 또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또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형 갭심증이 핵심 병리 기전에 직접 작용해서 전체적 처방이 핵심이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이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원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대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전단 길림성의 부석이 막영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인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겨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가게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호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위입니다. 장촌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무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촌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촌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촌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줍니다.

0: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선전조 조장 김홍복입니다. 오르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의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소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에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1: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유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시게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상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0: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 성과 전시 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산암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양성을 했고

0: 않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 자원 봉사사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1: 네, 제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 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니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0: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 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종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척 흉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 질병, 신장 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 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천 원을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현금 할인 우대 활동은 이제 야금 날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현금도 할인하고 단오 명절 선물도 그냥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은 환자분들에게 아주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요하게 이번 시간에는 폐 건강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가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폐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의 주요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함께 생명이 시작하고 끝을 함께 합니다. 예, 우리 폐는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뜸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폐건강의 악화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예, 호흡을 통해서 뇌하고 심장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야만이 예, 우리 인체의 생명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먹으면서부터 예, 여기저기 아프고 많이 불편하던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1: 네.
2: 벌써 혈압이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 먹었는데 온종일 아이들 던게 지금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나의 머리 아프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2: 이게 막 그리고 많이 맑아진다 또 머리도.
1: 네.
2: 그다음 예, 심장도 안 좋아서 그냥 심장도 후들도 떨리고 예, 침침하고 가슴이 맨날 침침하고 식은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식은땀이 무슨 안 납니다.
1: 네.
2: 그래서 나 먹으면 건조증이 자꾸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1: 네.
2: 근데 요즘에 건조증도 나아지고 가려움증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온몸을 갈아봐서 자꾸 걸어놔서 더디앉았더니 그것도 싹 벗어졌습니다. 저는
1: 네.
2: 부드럽게 그, 피부가 부드럽게 됐습니다.
1: 음량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야, 네. 그렇습니다. 예.
1: 예.
2: 그리고 예, 뭐 소화계통에도 영 좋았을 때다.
1: 네.
2: 예, 소화, 밥에 소화 잘 안 돼서 그냥 꼴꼴이나고, 밥상에 맞아 앉으면 막, 자꾸 미술업으로 잘 먹지 못할 때였습니다.
1: 네.
2: 깨는 게 그게 더 지금 많이 도와주고, 예, 골질이 나던 게 골질이 안 납니다.
1: 네.
2: 그리고 변비하고 설사 자꾸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깨는 게, 어쩐 변비하고 설사 격차되는 게 모두 나타나,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0: 동상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목이 가래서 꼴라던 게 가래도 술 올라온다.
1: 네.
0: 그리고 눈도 예, 자꾸 건조하고 까까라던 게 눈도 좀 뿌옇게 보이던 게 눈도 좀 막아졌습니다.
1: 네.
0: 이러면은 영남, 남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 먹어보니까 제일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벌레를 되니까 진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냄새 좀 진짜 신기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도 이야기 냄새 맞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한둠씩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번 먹어 오늘 편안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0: 그래서 계속 먹자고 또 오늘이 아까 배가 받겠습니다. 화석에 참고해서.
1: 예. 당충 하천의 우리 예.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뿌리라고도 합니다. 신장하고 폐 예, 같이 예. 좋아지면서 다른 예. 장기가 동시에 좋아집니다.
0: 네.
1: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금 할인 활동이가 전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야들에 예. 동안 남았습니다.
0: 예.
1: 잘 이용하십시오.
0: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동천하수 발에 견부문을 한답니다.
1: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예, 다가 넣어서 나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쭈꾸쭈꾸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예, 모병은 없단다.
1: 네.
3: 그런데, 이제, 예, 나이 들어 그런지, 그래서, 예,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면, 그래서 쭈꾸쭈꾸 아파가지고,
1: 네.
3: 귀 아픈 귀하고 먹고, 그 다음에 뼈 아픈 뼈에 대한 거 먹고 기침 잡고 하면 기침약을 먹고 자관 내심자 아파가지고 심장약 좀 자관 이래저래 약을 먹었는데 효과 크게 못 보다가 이제 동치나서 바로 견분을 먹어 이래 들어봤다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진짜 이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몸에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거 좁혀 먹었다 말입니다.
1: 네.
3: 예, 근데 이거 먹어 언제 먹은 지 한 1년 거의 됩니다.
1: 네.
3: 예, 근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여기저기 좀 몸이 불편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해결돼가지고 지금 아무데로 밖에 나 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1: 네.
3: 예, 소변이 거품이 나간 것도 없어졌지. 게다가 대변에 형태 없는 것도 형태 없는 거 봤는데 그것도 없어졌지.
1: 네.
3: 약간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맛있고 몸이 가볍고 예, 그리고 내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또 세게 탔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그저 지나가고 어느 감기 다 했다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써서 예, 지난 겨울이라면 영 무사히 지냈습니다.
1: 네. 예.
3: 감기도 하고 예, 계속 뭐가 아파가지고 소리는 고상 세게 했는데 구증상도 없어지고 예, 다관 여러모로 이게 내 몸에 영 좋더라 말입니다, 먹어보이.
1: 네.
3: 예, 그래도 방송 들어보니까 또 활동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예, 활동이 예.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배달 받자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예, 활동이가 예, 우리 30까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 남았습니다. 예,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1: 예.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많이 봤었습니다.
1: 네.
0: 이럴 때 밤에 꿈이 많아 잠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꿈이 없어지고 잠은 잘 잡니다.
1: 네.
0: 이럴 때 심한 변비가 있었는데 변비도 없어지고 예. 혈압이 안정되지 않은 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침침하지 않습니다.
1: 네.
0: 면역력도 높아져서 이전에 그저 조금 감기와 땡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 감기를 안 해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이번에 할 때 이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아까 싸서 이번에도 계속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이 정력제이기 때문에 정력제다 하면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줘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질병을 예방도 하고 또 든든하게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할인한 현금 할인 이 우대 활동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십시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이런 폐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산소를 섭취해야만이 이 산소가 혈액과 함께 혈관을 타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나쁜 병원균은 죽이고 각종 장기는 든든하게 합니다. 때문에 중의학에서는 폐가 오장육부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폐는 심장과 함께 몸 건강을 좌우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우리 폐 건강이 장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선생님 정말 감히 저도 이 동충하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이 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예 이, 저, 혈압조절이 바라야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휑 하고, 그래서 혈압해 보면 내각차가 심하고, 예,
1: 네.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 저는 이렇게 뭔가 뭐, 저, 그 혈압이 약을 넣어, 그 다음에 다리 아픈데, 뼈 아픈데 먹는 약이라며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거 먹을 때 뿌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어선 저는 한, 예, 에, 9달 썼습니다.
1: 네.
3: 그런 게, 이래, 그리고 또 손발이 차서, 예, 그래도 그거는 며칠 안 먹을 까나, 예, 인차 나사집니다, 예.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압 조절이 온전 제대로 돼서 혈압이 끊었습니다. 끊어도 일 없습니다. 지금 온전은. 하나도 일 없습니다. 그 혈압이 온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저, 뼈 아픈데 일이 좋을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던 기억력도 돌아왔지.
1: 예.
3: 입맛이 없어서 밥도 바르면 못하겠는데 밥도 영잠 먹거나 밤에 잠도 영 잘 잡니다, 저는.
1: 예.
3: 그래, 이렇게 좋을까, 선생님? 저는 계속 견제에 쓰겠습니다. 지금 또 우대 얼마 썼습니까? 이달 말일 거니까요.
1: 예. 우대 활동.
3: 그래서, 예. 이래서 아이 경제까지 다 감해주지 그 얼마 좋습니까 약에 약도 떠주지 약간
1: 네.
3: 선생님 저는 계속 참가해서 이번에 약은 좀 있지만은 9통 또 더 배달받겠습니다.
1: 예 네, 그렇게 그냥 꾸준히 견제했으면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네. 지금 이 동충하초가에 정기하고 양기를 같이 보충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인체 나쁜 사기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풍한 습열이가 네. 때문에 좀 이 관절이 아픈 것도 이렇고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던 것도 개선되고 이 구잡수가 예. 모든 게 다 좋다 하는 게 바로 구도입니다. 예.
3: 예.
1: 그래서 이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3: 예. 예예.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의 이 약을 쓴 지 어선 1년 거의 됩니다.
1: 네.
4: 그런데 정말 좋아진 거는요, 어디나, 뭐, 한땐 게 다 불편하고, 영,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산 같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동충하초로 먹기 시작해서 어선이, 겨울이면 꼭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매날자 해야 됩니다. 가서 좀 겨울에 잘 나자고 예. 병원에 가서 땡기도 하고 약도 먹고.

0: 좀 예방하느라 그래도 아이들입니다.
1: 예.
0: 어떤 증상인가 하면 이렇게 얼마 되면 막 어지러움이 미슬거움이 그래서 발작 하면 막 토하 미슬이 머리 찡해지게 아프고 이러면 난다. 진짜 어지러웠어요. 그렇던 게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서는 그게 발작 안 합니다. 한 번도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도 무사히 나고 어쨌든 이 당초마초 먹어서 감기도 아이하고 온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기차재치 했는데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정말 무식이 맞다나 사는 게 사기 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정말 어쩌면 계속 다른 약을 자꾸 쏴드려서 좋다는 건 다 쏴드리고 맨 집에 약이거든 약방이 한 짝을 그랬다고 신경을 자꾸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저는 다른 거 자꾸 쌀 필요 없이 이걸로 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활동에도 쏴서 어떻게 계속 끊지 말고 그래서 이걸로 계속 먹자 소리 그래서 지금 전화합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떤 언젠가 뭐 하나 물어보시다 우리 친척이 그러니까 어떤가 뭐 흔도 이렇게 아프면 그냥 아픈데 땀이 세게 나고 그 다음에 좀 심장이 그런지 숨이 참이 세리 그러면 어쨌든 몸이 불편해서 그 병원 자꾸 댕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지 뭐 먹어서 이렇게 됐는가 하겠네 이런 거 이랬다니까 자기도 그거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맞겠는지 물어봅니다.
1: 맞습니다. 그 환자분이 폐 심폐가 나쁜다. 땀이 자꾸 난다. 그리고 숨이 차다. 숨이 차다는 거는 심장과 관계되고 그다음에 땀이 자꾸 난다 하는 건 폐하고 관계됩니다. 예, 심폐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특별히 심폐 기능이 나쁜 분들에게 심장 간 콤파치 같이 좋아지면서 심폐 기능을 돌봐줍니다.
0: 감이 잠에 소리 땀이 더 나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조금 움직여도 땀이 나고 어쨌든지 예. 여름에는 그냥 그렇다는
1: 길에 예, 폐하고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쓰시면 차이 없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예,
0: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렇게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 폐라 할 때는 예, 매일 예, 더러워집니다. 예, 그리고 더러워지면서 아토피라든가 비염, 천식과 같은 이런 3대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편도선염하고 폐기종, 폐섬유화라든가 폐암 등 이런 질병도 발생시키고 또 얼굴에 기미가 나거나

0: 여드름이 나거나 건선 피부가 생기거나 또 건버섯과 같은 이런 각종 피부 질환도 폐기능하고 관계됩니다.
1: 네.
0: 예, 폐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이런 폐가 건강하다 할 때에는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 그리고 쉽게 피곤하지 않고 얼굴 색이 밝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는 예, 이런 개선을 또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예, 약을 쓰면서도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서도 적당하게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운동을 생활화하면서 폐활량도 늘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폐를 든든하게 한다 할 때에는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호흡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이고 만약 우리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다 할 때에는 심장과 쇠약한 호흡기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통도 손상을 받으면서 우리 몸이가 허약해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내 몸이 허약하다 할 때에는 폐기능을 먼저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폐는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폐가 건강하면은 심장하고 신장, 간, 예, 등 이런 순서대로 다른 장기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는가? 이 원리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예, 우리 신장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시죠. 예, 신장이라 할 때는 우리 인체에서의 뿌리가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폐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락에 작용해서 또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장기들도 이렇게 같이 활성화되면서 폐가 건강해지면은 다른 질병도 같이 치료가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도리에서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여기저기 불편하면서 병원을 갔다 와도 또 그만하고 예, 근데 아이 치료하면은 또 많이 불편하고 이러한 로넨에 나타나는 예, 이런 퇴행성 질병들이 치료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즉 폐기능이 나빠지면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폐하고 콩팥이 그리고 심장하고 간 예, 동시에 또 건강하게 하면은 몸이 또 많이 좋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예, 환경 오염도 지금 많이 심하죠. 예,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적인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이가 예, 현대인들에게 큰 병이 원인이 됩니다. 예, 그 외에도 좀 흡연을 하거나 혹은 이 식품 안전, 예, 우리 가공식품 좀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항생제하고 소염제, 지통제, 예, 이런 약들을 지금 남용하는 현상들이 많죠. 이러면서 폐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예, 때문에 우리 우선 먼저 폐를 돌봐준다 할 때에는 예, 몸에서 많은 이런 건강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먼저 깨끗한 공기는 폐의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중노년 분들이 아침이면 일찍이 산후댕기는 분들이 많죠. 예,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호흡을 담당하는 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매일 또 산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폐가 건강해지면은 예, 기관지 건강도 또 같이 지킬 수 있으면서 기초 면역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 감기로 영 좀 쉽게 감기도 하고 또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혹은 겨울 나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현대 이학하고 생명공학이가 결합해서

0: 동충하초, 바로 전통적인 동충하초에 함유된 아주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발견하고 추출해서 제조한 이런 새로운 현대 황금 분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좀 놀라운 이런 효과로 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2: 나중에 동풍사태는 예,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망표이 영만 했는 게 하나도 가도와도 없습니다.
0: 예.
2: 그때 열심히 한 건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심장에서 변환할까요? 잠을 잘 잡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혈압도 저리 받아야 돼서 예, 혈압이 계속 파도에 많아서 그냥 어린 때에서 집에서 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는 게 기도에 활동하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 더부룩하게 소화제 밥만 먹는 게 있어요.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오늘도 쏘자고 전화 드립니다.
0: 예, 지금 활동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셨는데도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예, 우리 전통 이야기에서도 1년 4계절 어느 때든 복용하면은 건강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귀중한 명약입니다. 예, 바로 동물성 식물성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자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얼마 안 되면 삼복기간이 돌아오죠. 이렇게 삼복이 돌아오면서 자연이 양기하고 우리 동충하초에서 신장이 경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충되는 양기하고 정기가 같이 결합한다 할 때에는 이 겨울이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서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겨울이 되면은 노인분들 특히 냄새가 있으면서 겨울나기 모두 힘들죠.
1: 그렇죠.
0: 예, 이런 분들은 여름에 약을 좀 잘 쓰면은 겨울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1: 네.
0: 예, 겨울마 되면은 관절도 더 아프고 혈압도 언정 안 되고 심장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예, 지금부터라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겨울은 아주 쉽게 또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이런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면역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런 영양 성분들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연구에 의한 천년 약물 대사전에서는 이 동충하초는 신장의 기를 돋우면서 폐도 든든하게 하면서 많은 이런 장수의 비결에서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이런 귀중한 약재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활동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 추억 속에 가요. 김등만 작사, 정준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골에 풍요로운 풍년이 깃들어 온 마을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가요. 시골의 희망과 행복이 가득 담긴 멜로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무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우리 연변. 노래와 춤이 삶의 일부가 된 우리 고향. 온갖 흥겨움이 넘치는 연변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호철 작사 림성어 작곡의 산골에도 거기 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산골 곳곳에 풍요가 가득한 가요,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의 이 가요를 림성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석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력 보내드립니다.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가요입니다. 구수한 가락에 몸도 마음도 흥이 나는 가요. 오늘은 부부 가수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호 작사, 리련옥 작곡의 공원놀이 차차차 준비했는데요. 공원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놀이와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가요. 안숙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 창작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맞는 버둑 쌓아가자 준비했는데요. 모두 힘을 합쳐 튼튼한 버둑을 쌓고 영혼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소망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주호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시골에서의 소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가사와 멜로디에 고스란히 담긴 이 가요와 함께 행복한 생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배우고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사랑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아래 류순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란 그 이름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침 햇살처럼 자연스럽고 밤의 별빛처럼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기적입니다. 아래 김은서 작사 리아소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리화 작사 문영도 작곡의 밤비 소야곡은 아련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밤비 내리는 정취와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한 가요입니다. 아래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보니 어머님 그림네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조사 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 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화,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발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의보 지난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묻는가 뭐, 예, 여기, 미간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란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이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머리가 어지럽고, 예, 거리 시행함이 붓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2: 이래서,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예, 이거는, 뭐, 한, 이거는, 얼마 된다. 그래, 약 먹으면 먹을 때 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2: 약이, 그럴 때마다 다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1: 예, 그래, 건져보시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지라도들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힝하던 것도 나 다치고 예, 동시 네.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래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1: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빈이 가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다시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2: 스시 공파지원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1: 그래 그렇습니까?
2: 네, 예,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1: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2: 네, 그런
1: 그래
2: 반응도
1: 식은 땀이고서 맨 안에 용떼기 납니다.
2: 네. 건파지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1: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2: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1: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네.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님들 활동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단원님들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2: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쓴주구승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승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에?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0: 네.
2: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0: 양콘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두로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귀에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2: 네.
3: 그럼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2: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가 뻗지 그냥

0: 화장실장에 이제 근해보시 한 번도 없대.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봤더니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 봤는데 이 근해보시한 쓰고부터 한 번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정신도 안 나, 이 집 보고.
1: 예.
0: 딸이 호가도 떼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려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2: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0: 예.
3: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콩팥은 100만 단계 선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당어라는 거는 우리 선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당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3: 네, 당분 단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지만 오늘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전에는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래도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서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놓고 그 소변 자수 하려고 저녁에 어쨌든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멍청이 있으라서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를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싸우면 싹 잊어먹었어.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저거 가서 댕기면 저거 가서 댕겨도 어때는 저거 그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용서하듯이 무슨 저거 가서 나야 댕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놓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래도 어떻게 기억력이 좋겠어.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아직 기억력이 약간씩 증가되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그냥 허리 아픈 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픈 걸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는 놓고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한대 해야 되고 써는 놓고 허리 아프지. 그래 보되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아이도 했지. 그런 게 약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전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사람이 그 할 때 주머니 쌍기다 느낌이 있으면 다른 걸 할 때 이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그래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야겠어.
2: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전화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센 여기에서 선상센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5: 우리 아저씨 금년봄에 조지질 나가다 둘씩 번개졌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왔답니다.
2: 네.
5: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좀 시야에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좀시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저리 알겠대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자꾸 어지럼증이나 하고 거리

0: 하고 머리에다가 두고 위시원한 갖고에 머리 무겁고 좀 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자신 범인을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1: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전남에는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꼴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것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당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건의보신 하니 이 뇌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겁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근육보신환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라면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찼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근내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 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약,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

0: 야, 이런 뚜이정 치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마입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거는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다음에 치료상에서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뚜이정 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깡구배 지금 수예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 좋습니다.
0: 예.
2: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잘 나가지, 깡피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래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도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거성 했다면 뇨독증입니다. 시지간이 7,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질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뇨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0: 해서.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고백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가 하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면서

0: 그래서 이 입간부복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구복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 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잼까, 지금.
1: 이 간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수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로도 그렇습니다. 아렐로도 아래 배꼽 아렐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석,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0: 연기로 붉은의 병간 비촌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라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천단 길림성이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로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21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해 변강 비촌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에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영정 코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 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 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

0: 국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곽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석예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사백 각계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오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의입니다. 장촌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요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촌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촌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촌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0: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0: 정색 이야기를 뉴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식에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조결국 학령전 교육보상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1: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성과 전시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파로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사남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0: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2: 주보活动的主要内容是
0: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리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0: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주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건 건설에서 체계화 조진, 특색화 락작,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0: 1384437517번, 1384437517번입니다.
1: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2: 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1: 네,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2: 목축장이나 네. 보안 그런데 경비로 좀 일하려고.
1: 경비 혹은 네. 소사양장의 네. 네. 축목업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세요.
2: 네. 네. 전화번호는 139
1: 네.
2: 4332
1: 네.
2: 7879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2: 자, 그럼 재방송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네
1: 참여 고맙고요.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2,6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팝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56-2071-7541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에 61.28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7층 집의 5층에 단칸방을 세줍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에 43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한남성부

0: 군의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중모급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7879번, 1394337879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여성용 중고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연결시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 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지구 반송벌레로 갑니다.
0: 네, 말씀 주십시오.
1: 예, 집 위치는 천란의 대시시오 취에 있는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의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연남초학교 시희중이 있고요.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등기전화는 156
0: 네.
1: 00509121번입니다.
0: 네, 집은 몇 층이죠?
1: 3층입니다.
0: 3층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

0: 덕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네.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다고 백돌 창고가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식물밭도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부유 토지여서 냉이 등냉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2026년 진달래 여름 광장 대중문화활동 즐거운 연길 무대가 일전에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개막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은은한 선율과 함께 즐거운 연길 무대 문예 공연이 천막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문화관, 연길시 사회예술양성기구와 민간예술단체의 근 100명의 출연자들이 련번으로 무대에 올라 무용, 장고의 노래, 독창, 함께 이뤄가는 중국 꿈, 힙합댄스, 역중창, 연길이라는 생활 등 12가지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열연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심금을 울리는 노래와 력동적인 춤사위, 랑랑한 북소리가 무대에서 서로 어우러져 여러 민족 대중이 분발 향상하고 적극 진취하는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펼쳐 보였고 연결시 대중문화의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관련 책임자는 연결시 대중문화 브랜드 활동의 하나인 즐거운 연결 무대는 대중의 수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특색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예 공연을 꾸준히 내놓아 여러 민족의 내왕, 교류, 융화를 촉진하며 문화 관광 융합의 질과 효과 상승을 추동하고 도시 지명도와 호감도를 제고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즐거운 연길 무대는 8월 29일까지 지속되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에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일전에 혼촌시 삼국계 주제상업거리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혼촌 해산물 거리 북쪽에 위치한 삼국계 주제상업거리는 혼촌시가 중점적으로 구축한 변경 문화관광 상업무역 질 향상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총투자액이 0.85억 원, 실내 건축 면적이 5,500평방미터, 실외 미식거리의 면적이 4,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은 해산물 소매, 특색요리, 정밀 심층가공, 인기 레저거리 등 다양한 업태를 한데 모았습니다. 대상은 2025년 10월에 초기 계획을 가동하고 2026년 3월에 전면 착공 건설됐습니다. 현재 실내 1층에는 20개의 해산물 판매 상가들이 입주해 신선한 킹크랩 등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리 2층

0: 3층의 려식 기업들도 동시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외 미식거리에는 60개의 특색 러점과 70개의 해산물 포장마차가 식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길을 수리합니다.
0: 네.
1: 예, 집 밑이는 대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층 좀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제 전화는 1394339 4745번입니다.
0: 4339 4745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최근 전국도서관 학회가 발표한 2024-2025년 전민 열덕사업 관련 명단에서 화룡시 도서관이 전민 열덕촉진사업성과 전시명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관은 전국에서 단 14개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이 명단은 전국도서관 독서 보급 분야에서 권위 있는 명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명단에 포함된 단위들은 해당 지역이나 업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 단위로서 전민 열덕 실천 과정에서 뚜렷한 특색과 보급 가치를 지닌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룡시 도서관은 그동안 독서 서비스망을 촘촘히 다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변방 초소와 농촌, 331 국도 로선을 따라 벚꽃향 서원, 역감 북카페 등 특색 있는 독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00여 개가 넘는 기층 독서 거점을 구축하고 종이 도서와 디지털 열독 설비를 완비해 문화 소외 지역 없는 이른바 독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했습니다. 동시에 도서관 내부의 자원 배치도 최적화했습니다. 종이 문헌부터 시청각 자료,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부동한 군체의 독서 습관을 가능한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서향 활용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독서진흥인을 위촉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며 다각도로 연결되는 봉사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독자들의 맞춤형 수요에 집중해 소리와 그림으로 변강에 전하는 책향기, 독서와의 만남과 같은 성급, 주급 우수 독서 브랜드를 육성해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12,000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독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독서 봉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화룡시 도서관 관련 책임자는 향후에도 변경 지역만의 지리적, 문화적 특색을 살려 봉사를 더욱 심화하겠다며 전민 열독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서향 화룡의 성과를 공고히 해 기층 공공문화 사업의 번영에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벗님들이 찾아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어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간 동영상을 봅니다. 사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 위험을 약 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류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류형, 불규칙한 수면 류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 플러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 암 위험이 31% 감소했습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집니다. 연구원은 아침 활동은 인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부합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정보광장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황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정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로서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사지원액 124원 한 가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보통 60각에 60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높은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100% 그 위에 130% 무료로 주는 부분이 높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면 사지원액 같은 제품 자체는 너무 깊은 사고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인뇨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노화 과정에서 모든 공능이 뒤쳐져 있는 걸 그거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제사지대에서도 인정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한 가게 598원인데요. 10가게 12각을 줍니다. 한 가게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가게 보통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2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200원어치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만 하겠다며 눈병은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들 40대 중후반, 남성들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안감호병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안감호병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좋기는 제일 전형적으로서 중이 증약으로서 해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찾기 어려운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이건 눈에 들고 있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기본으로서 당약 구박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같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근원에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도해 보면 아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01-7766번에 연락하세요.
1: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는 이 민서방 논야 위에 어제는 한 반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래. 나는 예, 이게 어떻게 백내사에다가 농내사에 한 대 개맸습니다.
0: 아이고, 다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에 농내상 특기 안암만 조절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눈은 완전히 광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백내상은 너무 앞이 소렵을 시원한 것처럼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다 거의 못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가니까는 예, 정말 병원에서는 예, 수술해가고 그랬대다. 그래 뭐 많이 낫다고 보이는 것도 낫고 또 안압이도 뭐 좀 이래 진단이 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하면 예, 이게 수술한 사람 보고는 후에 한 1년 지나니까 후에 안 좋다고 그랬어.
0: 예예.
2: 예, 그래서 어떻게 나는 수술하려고 지금 보수적으로 예, 약을 그냥 쓰며 치료하다가 이번에 이 맹서방 용약에 이렇게 반년 구도 있은 바람에 이거 쓰면서 이게 안압은 절대 올라가 가고
0: 있어요. 아,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2: 옛날에 다른 약을 쓰면 안압이 두문둥 그래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 약을 쓰면서 하루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0: 예, 정상으로 안압이 유지되고 있다. 예. 농내상 많이 해결된 겁니다. 예, 예.
2: 네, 그러니까, 안압이 올라가 없거나, 예, 기본상에, 뭐, 눈이 이렇게 겁겁이 나거나, 눈알이 아프거나,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은 완전 없고, 그리고, 하나는, 저기, 뭐입니까, 이 눈이, 눈곱이 많이 나오는 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0: 예, 예. 눈의 염증도 해결받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네, 그리고, 이 배우, 이 백내장을 해서 앞이 구, 이렇게, 그냥 안개 낀 것처럼, 이렇은 게, 예, 지금은 잘 배웁니다. 지금 이 안개 벗어진 것 같은 게.
0: 예.
2: 잘 배우고, 그래서 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0: 예.
2: 예. 도대체 이 물질도 잘 배우고 하니까, 안과 검사를 가서 시력이 올라갔다고.
0: 예.
2: 야, 그래, 내 그래, 시력이, 나는 뭐 시력은 그 뭐 생각 다 했습니다.
0: 지금 당전에 시력을 보충해도 좋은 건데 시력이 올라갔다는 건 다른 약으로선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2: 예, 다른 약이 얼마 나도 많이 써봤는데 다른 약에서는 시력이 올라갔단 말을 못 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이 말씀에서도 시력이 올라가고 이러고 확실히 뭐 보이는 게 봐서 다른데요, 잘 배우는데요. 뭐,
0: 감각으로 나타나죠. 예.
2: 예, 그래서 각 검사하기 안개라 시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0: 예.
2: 나도 얼마나 그러니까 예, 기분 상태도 좋고 또 약이라 이 약이 있어서 확실히 또 약이 효과도 좋고 예, 효과도 빠르고. 이럴까나 얼마나 나도 이게 사람이 병이라는 것도 심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리
0: 그렇죠.
2: 심리 예. 예, 내 심리 상태부터 많이 좋아지고 할까나 약 쓰는 것도
0: 믿음이 약. 가는 거죠. 언제 예예.
2: 뭔지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이 솔직히 이 약은 아무래도 잘 이런 좋은 약 만나서 오래 그냥 쓰려고요. 오늘 10달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활동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10각에 12각을 주니까 눈은 구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싸기 원해하고 명사방 지금 두 가지 다 쓰는데 나는 이 싸기는 문제는 이 혈압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정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그 혈압 높을 때 이 두위가 항상 목대기 두위가 뻣뻣하네 둘이 오래 뻗친다고 한다 그러면 골이 싱하다고 한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위가 예, 위 항상 음식 먹으면 울루 올림이면서 자꾸 입에서 식후물이 올라온다고 한다
0: 네.
3: 그래서 고생 끝에 정말 이 싸기 원에 방송 듣고 서 있었는데 난 어제 쓰기는 저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예.
3: 예. 이 꾸준히 나섭니까? 이렇게 길게 쓰는데, 이게 지금 상태 보게 되면, 정황 보게 되면, 이게, 예, 머리 뻣뻣한 것도, 흰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고, 혈압 온정될까? 벌써 그게, 이 줄이 올려야 뻗신다만 합니다.
0: 이게 삼고에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고혈당, 예, 고혈압, 고혈제는. 예.
3: 예. 그리고 위는 여전히, 식후물 올라오던 게 어제는 그게 안 올라오니까 아래 내리니까 벌써 식후물이 아예 자연히 없어진다만 그러면 소화가 배가 벌써 꺼진다만
0: 소화가 잘 되고
3: 예, 예. 그러니까 음식이 먹어도 탈이 없단 말입니다.
0: 네, 그럼요. 예, 예.
3: 그러면서 명서방은 저기, 이게, 무슨가, 약은 이 나자가 장례당 약, 개수는 이렇게 새로운 약이 나올까, 이거 썼는데, 어디 이것도 1년 거의 지금 다가온다.
0: 아, 그래서 이게 예.
3: 내가 혼자 쓰는 거지, 부부.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사지원액을 나는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1: 예, 나는 이 사지원액을, 야, 이거 아이 먹으면 아이 됩니다, 선생님. 벌써, 예, 먹으면 벌써, 예, 벌써 눈이 환해지고.
2: 아, 그렇죠.
1: 예, 나고, 예. 눈이 환해지기 난 또 먹고 나면 먹으면 눈이 환해지고 또 그 다음에 먹으면 또 눈이 환해지고
2: 사지원액이 눈에 너무 좋습니다. 효과가
1: 예,
2: 빠릅니다.
1: 예. 생각밖에 눈이 어찌 이렇게 좋습니까? 지내봤는데.
2: 간 담낭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간 담낭이 눈을 직접 그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예. 간도 도와주니까
2: 예.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눈에 노랗게 담즙이 씌우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걸 드시게다 간 담낭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 예,
2: 눈이 밝아집니다.
1: 소화도 잘 되고 예, 배붓는 것도 낫고 예. 그다음에 거울이 어찌된 이 오른쪽이 핀드터이 그냥 아파댄데 예, 그것도 이렇고 예. 정신하고 어쨌든 이 잠 자자 그다음에 또 맥은 남다.
2: 그 핀드터이 혈관성 두터입니다. 논의 핀드터이라는 건 혈관 경련으로 나타나는데 혈관 경련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저간하에서 그게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다리에 짜게 바람이 드는 것처럼 머리에 짜게 바람이 드는 겁니다. 예예. 예. 이거 드시게 다 해결받습니다.
1: 예. 어떤 여수 잘 먹었는데 그게 차차차 이렇던 게 어떤 지금 아직까지는 떼어놔서 나를 흐림도 더 떼어놔서
2: 예, 그렇죠.
1: 이게 지금 어떤 한 달 반 지금 한 번도 안 쓰고 내 때에 나이 났을 게 야, 여약이도 어떤 내 여약 어떤 계속 먹어야 돼. 아이 먹으면 별로 아플 것 같아. 그만.
2: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계속 먹어도 이롭지 않을까?
2: 이롭습니다. 5년, 10년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1: 보면. 이번 5대 학생에 참가하자고 그랬는데.
2: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1: 네.
2: 바랍니다.
1: 예.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우리 마음의 일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국제 사지 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이 사지 원액에 대해 사지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서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제품은 쟁탈전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모래밭에 사 모래사째 지라는 건 가시나무란 말입니다.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2억 3천만 전에 제일 장수 식물이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또 믿음성이 진일보한다면 모세근이 많아서 수터류술에 뭐 때문에 싸지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수터류술을 방지하는 큰 한몫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근이 많이 있으니까 모세근을 기본으로서 뭐 많이 있으면서 모래가 그 비에 스쳐다 내려가거나 수터류술이 생기거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토양 가운데 충분한 영양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우리 지금 사지 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더라. 조절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맥경화나 죽상경화를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액 가운데 오메가3는 우리 보통 오메가3 위유 같은 걸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식물 가운데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점전도를 낮춰주게 되어 있고 동맥경화를 막아주게 되어 있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벌써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년, 1년 견제하시고 꼭 병원에 가 혈액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핫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나 거의 없어지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심장과 뇌혈관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좋아집니다.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계통이 좋아서 쩍 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이 문제라서 점적주사 맞고 폐렴이 오고 이랬던 분들이 나이 드셔서 호흡계통은 절대 관리를 수

0: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당신이 어깨등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기고 산소 전달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견지에서 보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더라.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전에 어젯밤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어젯밤 먹은 지 한 2년 되겠다. 이제 잠 먹기 전에는 신나 시골 병이 있었어요. 그냥 내 생으로 오래 알았습니다.
0: 예.
2: 내 생으로 병원이 이혼도 해보고, 나하고 또, 그렇게 시라 또 그래 해줬어. 해라, 나는 허가라 하고, 한 20년 정도, 혈압약 먹으면 살았는데, 이 약 먹고서 지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눈이 어떻게 혈압이 높아 그런지 내세 있었는지 이렇게 짬음이 내 못 썼습니다.
0: 그게 직접적으로서 심장에 영향 줘서 심장에 영향 있으면 자기 힘들어집니다. 예.
2: 짬음이 내 못 자고 그래서야 거기다 또 위까지 해가서 위축 위험이 만세 위험이 있어서 영 고생했는데 이 약을 먹고 지금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게 색도 많이 써가지고 지금의 이 위가 특별히 위가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면허를 영영 좋아지는 게 알긴다.
0: 예.
2: 저렇게 짬이 내면서 새벽에 깨나서 위약을 주워 먹고 위에 뭐 속이 쓰는 것 그거 올려 속이 쓰려서 그냥 새벽에 깨나서 이약 먹고 자고 가니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
0: 그렇죠. 예.
2: 예, 지금 소화 영 잘 된다고 지금.
0: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렇지만 예. 나는 이전에 그래서 위에는 관할 안 하는 게 해서 그랬는데 위에는 관할 하는지 이렇게 영 좋아지고 예. 위가 좋아지니까 밥을 잘 먹지.
0: 그렇죠. 예.
1: 네. 시간 성황교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이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 액자는요, 컬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에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내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아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외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2-3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색의 컬러는요, 색상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포인트 컬러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요,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지 도착 2, 3분 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 내 수분을 증발시켜 주는 게 좋으며 에어컨 필터는요, 1년에 한두 번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넨 리리 틴. 네.

린넨 1텐인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넨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김이나 약도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의 또 첨가제를 섞어낸 기능성 오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으나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천성 부순의 열사 라연화입니다. 라연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청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연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추락 후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1945년 당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 막삼아 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의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947년 11월 적지 않은 진보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라이언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야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야안의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즉시 라이언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던 중 라이언화는 아이들의 옷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에게 불행히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들은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혜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화는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방, 진보 선전물 인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들에게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동지들을 살뜰히 챙기며 고문으로 부상을 입은 혁명 동지들을 자진해서 도와 나섰습니다. 좌소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서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영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의 확인 사살을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라이언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언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호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희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유연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이언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백자반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반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봉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무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종합적으로 치료해주는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분의 우대 활동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공장 측에서 저희한테 뭐 연락이 왔는데 이분의 우대 활동은 무엇 때문에 아주 보기한 이런 우대 활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투골대 한 각에 490원인데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보통은 100% 물어라 주면 잘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으로서 3각을 더 얹어주는 차원이라면 1,500원 현금권을 더 드리는 이런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 때는 우리 시장에 나갔느래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는 아주 보기한 좋은 약재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이 제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백자방 구보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지금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98원이라지만 해도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을 얹어주는데 이번에는 20각 주니까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어서 거의 2,000원에 달하는 현금권을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주는 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우대활동은 늘 있는 우대활동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장 측에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요 며칠 사이에 끝나는 우대활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제하수어 윈양호어 황정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진견 대자연 속에서 나온 이런 중약제에 속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그러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투골 페리집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예. 써보니 영 좋습니다, 지금.
1: 드시고, 바르고, 예.
2: 예, 여수가 반 탈출해서, 예, 이게 뭡니까, 허리부터 신다리 내리줄을 뻗침이 드리고, 통신하고 해서 그렇게 영 힘들었습니다.
1: 여초에 문제 생기면 내리 신경관이 압박을 받아서 다리가 저리고, 엉거리 뼈가 저리고, 무릎관절까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도 지네 아파서 나긴 돌아 누울 때다가서 아파서 거서 재구나 돌아놓고 했는데 두골 패는 예 먹고 바르고 한 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2: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다리 저리고 통신하던 것도 많이 나니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협착이 점점 더 옵니다. 요추간 협착 그로 인해서 요추간 협착은 뭐 때문에 오는 가면 그 요추간판이라는 게 요추관을 밉니다.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동탁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게 점점 요추관 탈출이 더 진행되거나 그 협착이 더 오게 돼 있어서 동탁은 더 심각한데 움직이게 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 이 제품 안에

0: 되겠습니까?
1: 아, 정말, 예, 이따가 어디서 숱한 것도 과자라고 많이 먹어서, 예, 위로 막, 저기, 막, 자극해서 먹다가도 막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예, 아무리 먹어도 위로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야, 관절 통증에는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아요.
0: 아,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림상 실험을 거쳐야 발명 특허를 수여받는지 알고 있죠. 이러니까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효과성이 없다면 위를 많이 상해서 들기 힘들다 하게 되면 발명 특허가 수여되지 않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1: 네, 그래, 난 계속 배달받아 쓰려면 이게 백자방 고배약이면 저기 뭐냐 하자기 합니다. 우리 남편할 때 여지가 소화도 안 되지, 자꾸 어째 어디령 띠 난다지, 소변도 자꾸 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지 약 쓰면 되는지 해 뭐냐 합니다.
0: 아주 잘 물으셨는데요. 바로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한 권만 불편하면 한 권 약을 쓰면 되겠는데 오히려 이제처럼 여름으로서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편한 점을 통틀어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에 속한데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밥을 적게 드시게 되면 백병을 불러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을까. 여기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황정이라는 성분 가운데서 건비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잠자기도 힘들어지고 골격통도 생기고 뭐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백자방 구복액을 드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예.
1: 그럼 예, 오늘 받아 쓰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머리가 터진 것 같고 예, 너무 무주 심해 그런가 봐요.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소화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발 씻고 손발이 엉차합니다.
0: 예.
3: 양말 신고 또 신고 예, 떡가발 신고 해도 어제 차가 그냥 차가 본 데리고 입으로 덮어도 또 그렇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맥이 없어서 맥을 탁 버리고서 누워 있는 차에 선생님 감이 듣고 이 백자방 또 먹기도 얼마 별로
0: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딱 빨리 빨아들여
3: 예, 하루에 한 번씩 그저 반 시간 두고서 잠이 싶은 때 그래 먹고는 어느까지 잠든 것도 모르고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소변도 얻어 먹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구나 밥을 잘 먹고 예, 몸이 납니다.
0: 그렇죠.
3: 몸이 헷갈아지고 예, 손발이 예. 따뜻해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벌 팬은 정주게 정말 아이 아픈 데 없습니다. 점약은 얼마 쓰고 아픈 친구는 얼마 하고 야 정말 뭐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약은 고가약은 예, 약은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그거 쥐어뿌리고 했는데 이 약은 정말 예,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했거나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먹고 했거나 소화가 잘 되니까 아무 탈도 없잖아요.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반응도 없고 너무나 좋아요.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게 특수합니다.
3: 평생 아파본 사람 같지
0: 않지. 그럼요.
3: 그래 몸이 헷갈아지고 예. 예.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할

0: 자체 가운데서 특히 관절통 해결에 있어서는 두볼테가 사회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104만 900 어둠에 5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이거 쓰고 나서나 지금 모든 면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때 항상 맥이 없고 정수리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지 어떤 데는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하게 짜니까
0: 네.
3: 좀 보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뭐 앉았다 일어나고 뭐 이래도 이런 증상가 완전히 없습니다.
0: 아, 그게 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3: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에서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
0: 콤팩트하다는 걸 말합니다.
3: 네, 부모님과 또 이응 소리 나왔는데.
0: 그게 큰일이죠. 예, 예.
3: 예. 아, 얼마나 시끄러워. 그리고
0: 그렇죠.
3: 사람 말하는 거 잘 듣지도 못하고 듣네.
0: 그렇죠.
3: 이랬는데, 이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좀. 그래요? 예, 예.
3: 예. 그리고 또 특히 하나는, 예, 뭐, 그런가 하면 이 전력선 비를 내서 어제는 한 10년 넘어 된다, 이거 어제는. 야, 내 약 어제는 전력하여 뭐요, 이런 거.
0: 그랬겠죠.
3: 많이 썼습니다.
0: 예.
3: 그때에, 그게 해결을 지금 못 받고 가. 안 그래도 어제 나이 뭘까. 전제 방소배에 원래는 한 서너 번씩 보는 게 어제 6번.
0: 그러면 사람 빛내기 확실히 힘들죠. 예.
3: 아, 지나게 그 한 잠도 못 자, 밤에 못 자고.
0: 6번은 일어나고 나면 끝나죠. 잠은.
3: 예. 그래도 이제 글쎄, 이거 딱 쓴 다음에, 예. 아니, 지금, 한순하게, 마늘 찍어서 두 번 보고, 보통은 한 번씩 밖에.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정신하고 나중에 있나. 또.
0: 기억이 잘 되고, 잠 잘 자고, 예.
3: 원래 이야기라는 게 또, 이 효과 좋은 데다가, 더구나 또 참 거죠.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나가 옛날에 조금 걸으면 다리가 맥이 없고, 구두루 하면, 자꾸만, 전화기 밤에 뭐, 이런 비 막 올라오고, 이런 것 같은 게, 이다 앉아서도 완전, 어젠 다리, 나가 걸 때는 영, 이 다리가 가벼워, 이제.
0: 다리 끄떡끄떡 들리죠? 예, 그러면.
3: 네, 얼마, 무겁게 이런 게, 지금은 완전 뭐, 가각되는 거고. 그래서, 야, 요번에 이 약 선택이 나도 예, 잘하고 잘 써. 다른 약도 많이 써봐. 아이래든 게, 이 약에는 지금 효과를 잘 봅니다.
0: 이게, 이 제품 자체가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노령화 시대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자면 한 가지를 드시게 되면 그 병은 좀 낫는 것 같다도 얼마에 가면 다시 되돌리거나 돌아오거나 다른 기관을 상해서 치펀여 삼펀두라 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치펀여 삼펀여 이렇게 되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잘 선택됐습니다. 예.
3: 네, 선생님께서 요번에 요 요리관에 이렇게 활동 이렇게 특수할 때 솔직히 오늘 내 배달 받으시다 또.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백자반 어선이 선호한다는데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아까서는.
0: 그래요?
1: 예, 그래. 수기전에 잠도 못 자고 예, 골이 자꾸 웃고 대기 자꾸 따가바나며 어떻게 해서 열이 나면 아픈지 그래, 눈도 부터도 뿌였지.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지, 맥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근전의 약을 또 이렇게 뭔가, 그, 한 군데에 또 그렇게 했거나.
0: 농축했지.
1: 약이잖아. 예.
0: 자리하고 계세요. 예.
1: 예, 농축된 약이가, 야, 이 약이.
0: 야, 힘이 세죠.
1: 힘이 세다 말입니다,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예. 생각한 게, 먹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약이.
0: 그렇죠.
1: 저녁에 그도 예, 반 시간 전에 이래 턱 먹으면, 잠을 잘 자서 그게 법에 딴집니다, 네, 이야기 선생님.
0: 그렇죠.
1: 예. 네. 그랬거나, 예, 아침 일어난 지절 맥이 난다, 잠 잘 잘까? 딴 게 없습니다. 잠 잘 자야 이게 맥이 나지.
0: 그렇죠.
1: 그 다음 대낮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뻗어 이쯤에 있을 거다, 그걸 기사, 그렇지. 그래도 예, 그래도 한 20분씩 걸고는 다리 맥이, 이거 먹은 게 그저 다리 맥이니까 반시간 40분씩 걸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용도습니다. 이게 로인들에게는 이야기도 막 드러났습니다.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로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로인들의 제품이라는 게 정말 딱 맞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밥을 잘 먹고 맥이나지 몸이 조금 막 시려서 배별로 나온 것처럼.
0: 원래는 너무 체중이 좀 적은 편이었겠습니다. 예.

0: 약한다.
1: 그래 많이 됩니다. 노래내는 예, 너무 예. 저촉이 없으면 많이 됩니다.
0: 예. 그렇지. 예. 예. 약하거나 아무래도 그게 어딜 맥이 나겠어.
1: 그렇죠.
0: 지리지리해 안 되고 막이 보기도 좋고 맥도 나는 건 사실이겠고 그러니까. 예. 그래 이번 오대 왔더니 그 여자 스카 숨가서 참가하자고 그래.
1: 어 그렇게 하셔. 잘 생각했으니까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기다립니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구보객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이 맹감은, 다리 세게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소화 잘 안 되고, 이 영 맹감 걸기도 영 바빠서 그 두 골피 같이 복용합니다.
1: 아, 예. 예. 생각 잘
3: 다리 어찌나 아픈지, 이, 그런 그다음에 소화 잘 아이 되는데 이 백자방 구복액을 복용한 뒤 소화 잘 되고 에 잠 잘 잡니다.
1: 예.
3: 예. 이전엔 잠 자지 못했다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잠 지금 잘 자고 예 그다음에는 에 소변도 이전엔 대단히 여러 번 갔는데 지금 소변 차수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1: 예.
3: 네, 그래서 이 백자방 구복액은 확실히 이 맹감은 나는 이 위 나빴는데 지금 소화 잘 될까 위 어찌도 좋은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잠 자는 것도 예, 잠이 아예 어떤 게 잠 잘 잔다 말입니다. 그래 영 좋습니다.
1: 예.
3: 네, 그리고 이 다리 아픈데 이 두골테를 같이 보용할까요? 두골테 확실히 입이 아픈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아, 예.
3: 예.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우리 할 때 좋을 때 이 두 약을 다 더 배달받자고.
1: 그렇게 그래요. 하자. 우리 연세가 네. 드시면서 기본으로서 이 두 가지 약을 합해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네. 뭐 내가 노인이라지만 노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생활을 잘해가는 건 둘째치고 사회활동에다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네.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제품 자체가 아주 이번에 이 두 가지 제품 자체 믿어도 됩니다. 예. 네.
3: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내일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내 백자방 쓰고 있는데 지금이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그렇게 어림체제 나던 게 지금이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어림체제 나지 않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 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소리 나고 이렇던 증상에 예, 반년 쓰니까 기본상 이롭습니다.
1: 아, 그게 큰 말은 간단하게 서술이 되는 것 같지만 해도 문제를 놓고 말하면 큰 문제죠. 외계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시끄럽고 그 소리 나고 귀가 슬들리고 예 콤파지 허해서 예
4: 이런 이야기 저만에 만나기 힘듭니다.
1: 아, 잘 내라고 계세요.
4: 약을 여러 번 여러 가지 써도 말 안 듣는데 예. 여기서 지금 이거 효과를 잘 보고 그리고 예 밤 잘 자지 밥 잘 먹지 힘이 나고 예 이 몸이가 아주 가볍습니다. 다리나 몸이 그래 그렇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골테는 우리 언니가 지금 이 자골신경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예 걸는 게 힘들게 들어서 100m 걷고 안고 하면서 예, 밤이면 자도 못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랬는데 이거 지금 어떤 석 달 썼습니다. 석 달 쓰니까 예, 효과 나는 게 알린답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온전하고 예, 영 좋다잽니까. 근데 이 약을 예, 바르고 먹고 할까 효과 더 빠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이런 예. 제품이 두부입니다.
4: 예. 그래 우리 두부 이게 효과 좋고 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기원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0: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봉액 자체는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은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서는 재하소화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정수리 그 부분, 앞니마 그 부분 내에서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수라는 것은 머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라는 것은 검어진다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래서 검은 머리가 나고 이런 과정은 바로 젊어진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의 양을 돋아줍니다. 콩팥의 양이 좋게야만이 모든 콩팥의 화합으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골격통 해결받는가 하며 그 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문제가 해결받는가 하며 귀가 슬들리는 이런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게 바로 콩팥의 양을 도와주는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이로 인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한여름에도 저 하면 여기 시리고 저기 시리고 덧붙은 신고 속내복 입고 이렇게 여름을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금년에 드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빠져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초지성이랍니다. 백초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황정이라는 성분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황정이라는 성분입니다. 바로 상초로 놓고 말하면 심장과 폐를 말해서 상초라 하게 되는데요. 심장과 폐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 들어갔는가 하면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바로 소화계통 부중해준다 합니다. 부중이라는 것은 중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중이라 하게 되면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중초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콩팥을 도와주면서 소변이 잘 통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저하면 비뇨계통의 문제 때문에 혈뇨, 단백뇨,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도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에게 우리 황정이라는 이런 성분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눈앞이 암을 그리고 앞이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이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구기자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계속 구기자만 내단독으로 그 차처럼 해 마시면 되겠는가. 처방 안에 들어가야 종합효과를 보면서 눈이 밝아지고 감각 콩팥을 도와주는 구기자의 성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 가지만 내가 집에서 한 대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처방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황계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상처를 아물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황계란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토창성지 해주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우리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 같아 모든 세포는 내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세포가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알게 모르게 이 세포가 계속 탈락됐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있는데요. 논인에 들어가면 탈락되는 속도가 빠르고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와주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단삼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호시에 퇴진해준 그러니까 순환장애를 풀어주면서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지통이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인계에 들어서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이 콩팥이 위 바

0: 잡아내기 어렵고 종합적인 효과를 보는데 한나 치료하면 한내가 문제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 백자반 구박액은 종합으로 치료해주는 좋은 효과를 충분하게 누리게 되어 있으면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기억이 잘 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간과 콩팥이 화암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면 많은 분들 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벌떡 나고 밥맛이 좋고 무엇 때문에 뭐 밤이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는 과정이 당신이 깊게 자는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깊게 잘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을 완성해주는 게 바로 백자반 구박액인데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으니까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유효기가 늑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는 데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기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새 친구는 정말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아가 아가씨는 과연 대형 얼룩뱀과 잘 맞서 싸워 조조 일행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조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조의 멋진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 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주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겠지. 총군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2: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0: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2: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0: 노래 시합입니다.
2: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0: 조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2: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레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0: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그 아가씨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2: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그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그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0: 아그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2: 아그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그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2: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령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 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주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주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3: 너 이놈! 손님들한테 무리하게 굴지 마라!
2: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4: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영 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2: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 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 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0: 그만해!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2: 대형 얼룩뱀은 우로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면입술의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면입술을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2: 아가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3: 아가 아가씨 조심해요.
0: 조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가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했어요.
2: 쟁쟁이와 총고는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손을 꺾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2: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아그 아가씨 눈앞에서 계속 흔들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빛을 더욱 강하게 굳혔어요.
0: 아그 아가씨는 갑자기 몸을 빠르게 돌려 강력한 꼬리로 대형 얼룩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얼룩뱀은 재빨리 비켜 피했고 아그 아가씨의 꼬리는 쾅 하고 땅에 힘껏 내리꽂혔어요.
2: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2: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면입술에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소리 치며 말했어요.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0: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조주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2: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0: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쉬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2: 아구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0: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주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내 친구들 대형 얼룩뱀의 갑작스런 습격에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조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조조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조조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방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내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표지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라솔 레도.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팔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채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형도 세제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세제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세제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발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0: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석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석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석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셋째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2: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0: 셋째는 자리에서 위사장에게 잔을 받쳐들었다. 위사장은 호호호 노털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주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2: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똑판에 아니 곰물까지 듬뿍듬뿍 똑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모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족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동화량 안에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속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 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뜨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했다.

0: 것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2: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2: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세제가 연기를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세제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2: 아이,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주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2: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취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종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위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필가 류서연 씨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연계시 실험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퇴직 전까지 중학교 고급 교원 길림성 우수교원의 영예를 받아 내신 류서연 수필가는 2011년부터 수필 창작을 시작해 지금까지 수필 130여 편과 수기 30여 편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먼저 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서연 우리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됐다. 하여 이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라는 뜻을 가진 그리하여도와 무엇에 얽매여 꺼리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불구하다라는 낱말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설사 그렇게 한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 따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어이 그 일을 해낸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그래서일까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나에게 마법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삶의 수식어로 됐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소소한 위안의 말이 됐다. 또 백수가 되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막 끝낼 무렵에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한참을 멍하니 사모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도가 단호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구역구역 짐을 쌌다. 1년 7개월을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다. 눈물이 나오려 하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동안 한 지붕 아래서 한 가마밥을 나누며 쌓은 정도 있거니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5g 또한 없지 아니했다. 짐이 많아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이 크게 택시를 탔다. 요금이 많이 나왔지만 아깝지 않았다. 오늘만은 돈 걱정을 접어두기로 했다. 택시를 타니 좋긴 좋았다. 차창으로 스쳐 지나는 봄날의 경치를 바라보며 왠지

마음이 뭉클해왔다. 겨우내 추위에 떨던 삭막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났고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다. 계절의 순환을 어길 수 없다고 어김없이 봄은 또 찾아왔다. 타향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다. 어느덧 새집에 도착했다. 지문 앞에서 택시를 세운 기사 아저씨는 짐을 문 앞까지 들여다 주었다. 집에 들어서니 한 달 가까이 비워둔 집은 봄이라지만 반지하라 무척 썰렁했다. 그래도 좋았다. 오래간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짐을 그대로 팽개둔 채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당장 일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 밥통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인데도 내 마음은 왜 이리 평온할까? 내가 이렇게 쿨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이 너무 태연한 것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한참을 누웠다가 일어나 보일러를 켰다.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집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배에서 꼬르륵 생물시계가 울어댔다. 그제야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언제 사다 넣어놓았는지 맥주가 눈에 띄어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다. 치킨에 맥주가 찰떡궁합인지라 서둘러 치킨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뒤로하고 먼저 먹고 봐야지. 치킨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부터 닦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걸레 맛을 보지 못한 방은 엉망이었다. 걸레질을 하고 나니 집안이 대뜸 환해졌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치킨이 얌전하게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냉큼 들고 들어와 밥상에 올려놓고 포장을 푸는 순간 치킨만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내 위를 자극했다. 군침이 꼴깍 넘어갔다. 서둘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와, 명치 끝까지 시원해 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어 닭다리 하나를 집어 입에 쑤셔 넣었다. 배가 고팠는지라 치킨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었다.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 같았다. 백수가 되었는데도 이 시각만큼은 마음이 한량없이 즐거웠다. 맥주도 있고 치킨도 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도 있고 이 이상 무얼 더 바랄까. 생활난에 쫓기워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다. 그동안 나는 앞만 보면서 숨이 차게 달려왔다. 힘들고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가 내 손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맥주에 치킨을 먹고 나서 허기진 배가 채우면서 포만감에 졸음이 몰려온다. 그래, 일단 한잠 자고 보자. 암 그래야지. 나는 이불 속에 몸을 맡겼다. 따뜻했다. 술 기운이 번져서일까 스르르 눈이 감겼다. 너무도 오래간만에 낮잠에 깊이 빠져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일어나 보니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몸을 일으켜 더듬더듬 기어올라 겨우 전등을 켰다. 저녁 6시가 넘었다. 밥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컴퓨터를 켰다. 너무 오래간만에 컴 앞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조금은 어색해 보였다. 나는 전화위복이란 네 글자를 써놓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혹은 좋지 않을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이라는 뜻인데 고난에 처했어도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그동안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토닥토닥 다독이노라니 마음의 희망의 옹달샘이 펑펑 솟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다. 지금은 비록 재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지갑이 깃털처럼 가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의 평화가 너무 감사하고 컴 앞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것은 처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과감한 전환을 받아들였을 때에야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금전과 비길 수 없는 가치로 내 삶을 옥토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을 조금 더 참고 견딘다면 나에게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 아름찬 선물이 되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는 더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 삶은 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순간 백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 앞에 앉아 오래간만에 글을 쓰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
희망의 언덕을 넘어

또 다른 삶의 기쁨을 창출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어느덧 시침은 밤 12시를 가리킨다. 몸을 일으켜 조그마한 꾀창 밖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달이 유난히 밝다. 고즈넉한 이 밤 달빛이 유유히 흐르고 고요한 평화가 흐르고 푸른 희망이 흐른다. 휘영청 높이 걸린 둥근 달을 보면서 스스로 속삭인다. 내 삶도 언젠가는 다시 행복으로 희망으로 둥그러지리라고. 그때면 나는 두 팔 벌려 행복을 껴안으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1년 넘게 하던 가사 도우미 일을 접고 백수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 상황에 절대 비관하지 않고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 봄을 읽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봄을 읽다, 류서연. 모매와 닿는 따스한 볕이 벌써

있어 봄임을 말해준다.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해년년 어김없이 순환한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갔다. 내 발길은 거침없이 부근의 공원으로 향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원은 강을 끼고 있어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 유람객들도 많이 찾는 쉼터이고 나이 지정된 산책지이기도 하다. 립촌도 퍽 지났는지라 날씨가 많이 따스해졌다. 병아리 가슴털처럼 노란 봄 햇살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매일 한 시간 산책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다. 공원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들이 정화되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공원의 익숙한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걷는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허드렛 일에서 해탈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요요작작하게 건너라니 살랑살랑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이 너무 정답게 느껴진다. 마음이 즐겁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마구 옷깃을 파고들던 매선 칼바람은 어느샌가 누그러졌고 겨우내 꽁꽁 말라있던 나뭇가지에도 땅속 깊숙이 받고 있던 뿌리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머금고 많이 나긋나긋해져 새움을 틔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살짝 나뭇가지에 힘을 줘보니 아닌 게 아니라 꺾이지 않고 휘우듬이 활등 모양을 이룬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가지를 좀도록 보고 있노라니 저 남쪽에서 연분홍 치맛자락을 휘휘 날리며 사뿐사뿐 봄이 걸어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봄이면 삼라만상이 눈을 뜨고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나뭇가지가 바릇바릇 피어낸 실록이 대지의 초록 비단 옷을 입히는 것도 신기하고 산의 들에 온갖 약초와 나물들이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바라고 들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언 땅에서 저들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겨울 뒤에 오는 따스함과 푸르름이야말로 봄이 안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 자연을 주관하는 조물주가 선물한 봄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래서 또다시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노라니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이순의 나이에도 그 어떤 새로운 열망을 가져보고 희망을 품게 된다. 봄의 정취에 한껏 젖어 걷고 있는데 문득 땅에서 파란색이 꼬물꼬물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봄을 알리고 있다. 풀이었다. 겨울에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생명을 틔우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담은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만으로 채워진 풍경을 보다가 생기 넘치는 초록빛을 접하는 순간 내 입에서 가느다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보잘것없는 풀이지만 신선했고 성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파릇파릇 고개를 내민 풀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겨울의 어두운 땅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지내다가 여린 몸으로 세상 구경을 하려고 남먼저 봄을 알리면서 온 땅을 뚫고 막금이 고개를 내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파란 풀을 보고 또 보았다. 너무도 흔한 봄풀이지만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에 내심 감탄이 나온다.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고 무사람들의 어여쁨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한낱 평범한 풀에 불과하지만 대자연의 품 속에서 나름대로 저만의 매력으로 조용히 봄을 알리고 이 봄날에 한 줄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풀이 한없이 돋보였다. 가장 평범한 풀이지만 꽃과 나무와 더불어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기 사명을 다하는 봄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여도 다시 일어서고 목마름도 오롯이 잘 견뎌낸다. 못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짓눌려 여지없이 바닥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나며 불에 타고 햇볕에 시들어도 비가 오면 끈질기게 다시 머리를 쳐들고 우뚝 몸을 세운다. 풀은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틈새에서도 허기를 달래며 꿋꿋이 살아가는 완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나는 풀을 무척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풀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저리 되어온다. 소박하고 평범하고 생명력이 강한 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

본다. 노군들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지 않으랴만 나는 살아오면서 어지간히도 많은 풍파를 겪었다. 허나 나는 생활의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왔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1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얘야, 절망을 딛고 일어나면 희망은 너를 안아줄 거야. 난 우리 딸이 봄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닮아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면 좋겠다. 나의 12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한 해였다.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에 일하러 갔다가 주의하지 않아 허리를 다친 나는 그 뒤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다. 다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엉덩이에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던 그 아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허리에 수많은 침을 꽂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허리에 뜸을 뜨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느라 혀를 깨물어야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봄풀 같은 완강한 의지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격려해 주었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내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뒤틈없는 신념을 심어주었기에 퇴직을 앞두고 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이란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생명력과 완강한 의지로 암과 맞서 싸웠으며 아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 200여만도 기꺼이 떠안았다. 살면서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봄풀 같은 의지력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좌절을 겪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좌절은 그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터득했고 좌절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의 귀중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는다는 것을 터득했다. 이 시각 자연의 한복판에 서서 온몸으로 고요하고 따스한 햇볕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는 봄 햇살을 맞아본다. 풀과 속삭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노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에 밟혀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척추를 세우는 풀의 지혜를 닮으리라 생각해 본다. 자연이야말로 인간을 가르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살리라 다짐해 본다. 이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왔다. 파릇파릇 봄 색깔을 닮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고 풀들의 향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나를 깨우쳐주고 세월을 깨우쳐주는 봄이 한없이 고맙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봄을 맞아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의 완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에 봉착했지만 자신도 꿋꿋이 이겨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도 풀처럼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러나 씩씩하게 살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수필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류서연.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다.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고 하늘은 맑고 푸르다. 온몸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나무들과 소근소근 속삭이기도 하면서 요요작작하게 건넌다. 어느덧 공원에 이르렀다.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마천로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공원은 무척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공원을 한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들, 여기저기에 피어난 꽃들의 예쁜 모습에 눈이 호강한다. 이어 내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어온다. 봄바람의 싱그러운 냄새가 내 코끝을 자극한다. 이국 타향에서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흔상하고 있노라니 이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친다. 스스로도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나는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넋을 잃고 공원에 애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은 꽤나 컸다. 유람선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다리 밑을 지나간다. 뱃머리에서 젊은 남녀들이 희낙낙거리며 주위의 풍경을 마음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평범한 생활의 한 장면이다. 나는 눈앞의 풍경을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1년이 넘었다. 인생의 풍운 조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더니 역시 평생을 돈 걱정이란 무엇인지 모르고 호의호식하며 풍족하게 살아온 내 삶이 그만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삶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한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던 나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일념을 안고 삶의 끈을 단단히 잡았다. 내 삶을 다시 일으켜보려는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나는 달랑 한화 100만 원

면을 몸에 지니고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내 생각과 달리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이순의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거나 청사를 청소하는 일이거나 가사도우미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호를 보는 쉬운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 많아서 잘해지지 않았다. 코가 석자인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고기집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런데 말이 설거지이지 일은 너무 힘들고 고됐다. 매일 주방에서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고 손이 마를 새 없었으며 하루 종일 식재료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가락 관절마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 허리는 물러나는 것 같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도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바위산처럼 나를 지지 누르고 있어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견지했다. 허나 식당 일도 오래가지 못했다. 6달이 지나 일이 손에 막 익어갈 무렵 사장님은 무척 미안해하며 식당 경기가 안 좋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사장님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찾은 일자리가 갈국수집이었다. 60대 초반의 사장님은 무척 친절하고 자상했다. 그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좀 있는지라 나는 주방 포조 일을 하게 되었다. 식당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메뉴가 너무 많았다. 국수 종류만 해도 10여 가지에 김밥, 라면, 만두까지 거의 20가지는 됐다. 첫날 칼국수집에 출근하니 50대 중반의 주방장이 주방 포조일이 무척 힘들 텐데 그 연세에 할 수 있겠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는 어투에는 걱정이 그득 담겨 있었다. 이어 주방장은 먼저 김치를 썰어 김치통에 담아주세요 라고 했다. 내가 머무적거리고 있는데 주방장은 손수 시범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나서 나보고 썰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했다. 김치 한 포기를 꼭 4등분해서 크기를 똑같게 썰어 김치통에 가지런히 이쁘게 줄 세워놓으세요. 나는 낑낑 깜짝으며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불고기집에 있을 때는 그저 먹기 좋게 썰어 김치통에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홀에 두고 손님들이 자기 절로 담아가는지라 예쁘게 썰어서 가지런히 줄 세워놓아야 했다. 세 박스나 되는 김치를 다 썰고 뒤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내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다. 김치를 썰고 나서 부랴부랴 아침을 먹고 막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다. 이어 띵동하고 주문단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쫄면 두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들깨 수제비 한 그릇, 라면 두 그릇, 그야말로 다양했다. 주방장도 나도 작은 사모님도 손놀림이 빨라졌고 행동이 빨라졌다. 주방장이 국수를 삶는 모습은 마치 기계 같았다. 주방장의 일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내가 주방장이 삶아낸 국수를 미처 씻어내 보낼 새도 없이 새로 삶아진 국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그러다 보니 쫄면인지 콩국수인지 비빔국수인지 헛갈려 허둥댔다. 삶은 국수를 찬물에 씻고 다시 얼음물에 담갔다가 양념을 담아내주느라고 주방에서 뱅글뱅글 돌다 보니 현기증이 일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거린다. 오후 2시가 되자 겨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바삐 점심을 먹고 저녁 장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인데다가 메뉴가 많다 보니 재료 준비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대파, 당근, 오이, 양배추는 각각 두 가지 모양으로 썰어야 하기에 재료 준비는 너무 번잡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 죽을 맛이었다. 이를 악물고 겨우 석 달을 견제하고 나니 나는 기진맥진했다.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며칠을 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이미 자존심을 집에다 다 부리워놓고 친구의 권유로 가정집에 입주 도우미로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직업소개서를 통해 찾은 직장이 가정집에서 주로 10살짜리 딸아이와 놀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글쓰기를 배워주면서 간단히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일이었는데 식구가 둘이라 일은 몹시 쉬웠고 40대 중반의 여주인도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나는 한동안 마음의 평경을 잡지 못해 시시때때로 알 수 없는 번민에 시달렸다.
잠들 수 없는 밤이면 창문 너머로 다

장의 둥근 달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이름할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쳤다. 이순의 나이에 맛보는 씁쓸하고 외로운 타향살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직업, 매일 시시껄렁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나분한 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주눅들게 했고 초라해진 내 마음을 괴롭혔다. 허나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나 하는 생각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진 빚 200만 원을 거의 갚아간다는 현실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모든 서러움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며 비록 비천한 직업이지만 책임감을 지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호들갑 일을 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나는 현실을 한탄해보기도 했고 괴로움에 못이기기도 했으며 번민에 쌓여 내 인생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온몸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삶이란 곧 생계를 이어나가는 전쟁이기도 하고 서러움이 되기도 하며 눈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하기에 살아가는 길에서 생계를 이어가자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삶의 길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주어진 현실에 머물러 비천함에 처해진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나 혼자만이 겪는 슬픔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고목에도 꽃이 피고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언젠가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한테도 좋은 날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매일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늘을 견뎌낸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되나 이제는 자존심의 호를 훌훌 퍼서버리고 현실을 정시하고 오늘에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다. 그것만이 진정 내 자존심을 다시 찾는 길이리라.

네, 그래서 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가서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때론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루고자 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행복한 만년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시는 작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3: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구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재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2: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위탁해 문화 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과하고 전역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계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씨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려능 관광객 미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0: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공문, 철도 공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 강의 풍경과 공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 도시의 매력과 가곡 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 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공문 옆에서 경계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경주시합 및 제1회 전국경찰 야외경주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 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 여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여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단결 주제 단호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호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1: 단오 기간 우리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개를 주제 활동을 펼치고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초청해 변강의 풍토 인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는 초청받은 귀향의 관봉춘 일가와 청도의 왕시호 일가를 만나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감동적인 전경을 기록했습니다. 귀향에서 온 관봉춘에게 있어서 이번 단오 연변 여행은 20여 년간 쌓여온 향수를 달래기 위한 귀향의 려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연변의 풍속, 미식,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여전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향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잊지 못합니다. 귀향에 간 지 20여 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변이 그립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익숙한 고향말을 듣고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봉춘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관봉춘입니다. 이곳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도시 면모부터 민족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동

0: 경도에서 온 왕시호 가장은 연변 방문이 처음입니다. 연결신흥광장 무형문화재 전지활동 현장을 방문한 왕시호 가장은 무형문화재 전승인의 지도를 받아 연변의 정신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정성껏 오렸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호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결의 문화와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고 체험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한 왕시호 가정은 민속 풍정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특색 민족 미식을 맛보면서 전방위적인 몰입식 체험을 통해 현지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학행입니다. 연기를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고 미식도 정말 많습니다. 조선족 전통 의상을 처음 입어봤는데 정말 예쁘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자복을 입었는데 아이들은 옷과 음식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정말 친절합니다. 초청받은 청도 가정 왕시호입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여행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아직 연변에 와보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곳을 적극 추천하렵니다. 모두가 이 색다른 민족 문화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호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융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개방 대국에 봉사하렵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무역 봉사, 식품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경제무역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금융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도를 주제로 했습니다. 주밋 연길시 안전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 전시판과 설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화재 예방, 가스 누출 대처 등 안전 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길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다음 단계의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 중심 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0: 관심에 깊이 스며들겠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조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1: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길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길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길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 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 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0: 연길시 청년광장 음악 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그날 훈춘시는 2026년 정경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 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 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0: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인 라디오 조선호 방송문의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영광우선입니다. 4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또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1분을 넘어섰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영광우선입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라든가 또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한다거나 속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영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품질 걱정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또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영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이민철입니다.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영광우선의 핵심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이죠. 연면이 나죠. 텔레비전 방송국은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민철 선생님, 그 최근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저희 영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따르는지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1: 예, 저희 제품은 아주 다양합니다.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꽉꽉 채웠는데요. 우리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후메 Q10, 그리고 심장이 기를 보호해주는 루신완,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아미노 글루코사인 연골제, 안탕루앙구수, 예, 그리고 바르는 관절 액제,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이성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있습니다. 예,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만 즐겨차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양생차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우리 맥동, 그리고 냉하의 고기사, 장백산이 환기, 예, 서양산편, 그리고 또 남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예, 신정차, 예, 신징차 등등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제품은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예,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영광우선 매장 제품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네요. 예. 정말 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더 자세하고 요약하고 싶은 분들은요. 영광우선 매장 전화 0433 지역번호입니다. 0433-268-0999에 전화를 주시거나 또

0: 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매장에 방문을 오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256-1111번 256-1112번 이 전화도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여러모로 자문을 하셔도 좋고 매장 2680999번에 전화를 해서 매장에 지금 이제 나가셔도 또 전화를 해주셔도 매장 임원들이 여러분의 오는 전화를 일일이 받아서 문제에 이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고 믿음이 가는 그런 좋은 제품들만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매장 위치는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있습니다. 연광무선은요, 모든 제품을 가도롭게 선정하기에 여기서 추천한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진품,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도 열려져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어떤 좋은 혜택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오늘에도 우리 웅담 관절액의 활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 이 웅담 관절액 전 시간에도 이제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거?
1: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리 웅담 관절액은 유형으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웅담의 혈액 순환을 돕고 또 한기를 제거하며 경랑을 소통시키는 중약재들을 배합한 바르는 관절 액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 관절 연조직에 직접 흡수되며 위장이나 간, 신장을 거치지 않기에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관절의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0: 그렇지만 뭐 치료에 상당 도움을 주고 뭐 거뜬하고 아프지
1: 예,
0: 그러니까 않고
1: 통증 완화에나 예 이런 그렇죠.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그 치료 예 그게 이 약품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0: 예. 그래서 웅담 관절의 그 효능도 잠시 후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먼저 받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2: 예. 그 60세 되는 남성분인데 허리 아프고 어깨 아파서 그거 써보자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1: 어느 그럽니까? 그거나 관절약 그럽니까?
2: 예, 관절약을 그랬다.
1: 예, 예, 예, 예.
2: 한다는 관절약.
1: 예, 통증 예 지금 아파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증 완화는 예, 그 도움이 됩니다.
2: 허리 아프고 어깨
1: 예,
2: 아프고
1: 예.
2: 하여튼 그래 그랬다.
1: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 그 주소를 아시죠?
2: 예, 압니다.
1: 예, 그러면 예.
2: 역사병원 남쪽
0: 맞아.
2: 옆변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청사.
0: 웅담 명안액을 샀을 때도 오셨어요?
2: 우선
1: 눈약은 샀댔습니까?
2: 예.
1: 눈약은 샀댔습니까? 웅담 명안액이랑 눈약.
2: 아, 죄송합니다.
0: 웅담 명안액 눈에 넣는 거 예, 눈 잘 안 들려요 지금? 네, 웅담 관절에 그러니까 뭐 관절 부위나 뭐
2: 예,
0: 허리나
2: 웅담 관절 예고기랍니다.
1: 네, 예.
0: 이번입니다. 제 활동 뭐 일하는 경우에 잠시 후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웅담 명안에 눈에 넣는 거 이런 뭐 그때 한번 오셨다니까 써보셨어요?
2: 예, 내일 가면 되겠습니까?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내일 나오세요.
0: 어머님 전에 예. 내 소리를 안 듣고 예, 건강하십시오.
2: 갈 수 없어서 데리러 가도 됩니까?
0: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매장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또 둘러보시고 예, 여러모로 예. 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0: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256-1111번, 256-1112번 그 전에 웅담 명안액도 좋고 웅담 관절을 쓰셨던 분이거나 뭐 그 효과도 좋고 또 쓰시려고 하거나 뭐 이러저렇게 전화를 걸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우대 가격 뭐 몇십 원짜리는 몇 원에 단돈 드린다는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그 웅담 관절액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웅담 관절액은 예, 바른 후 10분 내지 30분 내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효과로는 우리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 줍니다.
0: 네.
1: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뭐 우리 관절냉증이라든가 또 흐린 날, 에어컨 바람, 또 환절기나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 관절이 차갑고 시큰거리며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관절액을 바르면 그 열감을 주고 예,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을 없애며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0: 야, 좋죠.
1: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효능으로는 예, 근육 뭉침을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 목이나 어깨나 결렸다거나에 또 이제처럼 우리 허리 근육이 기장하거나에 발이 들기 어려운 증상 예, 이런 경우에 우리 웅담 관절을 바르고 또 마사지를 좀 해주면 예,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또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그 당기는 듯한 그 통증이 완화됩니다. 예.
0: 좋죠. 웅담하게 되면 전에도 눈에 넣을 만큼 또 그렇게 효과도 있고
1: 그렇죠.
0: 관절 어느 부위 예. 바르도 어디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1: 그렇죠.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걸로 알겠... 예로부터 우리 예. 웅담은 예, 조금 그 소염 효과도 있고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여러 가지 효능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 그 효능으로 보면 예,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또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지금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예, 또 장시간 우리 서 있거나 그런 후에 또 무릎, 손목, 발목이 붓고쑤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예, 빠르게 진정시켜서 예,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0: 뭐 10대, 20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중년, 노년에 들어서서 예, 40대 후반, 50대 그 쭉 올라가면서 허리가 삐끗거리거나 뭐 손발이 뭐 부르뜬다든가 뭐 이런저런 네. 사정이 있어요.
1: 그렇죠.
0: 좋죠, 이분들한테는. 예.
1: 그래서 우리 웅담 관절약을 일주일에서 또 우리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관절이 불편한 증상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퇴행성 관절 문제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시가 들면 연골이 또 마모되고 그 관절 활액이 부족하여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예,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나는 증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웅담 관절액을 꾸준히 바르면 예, 관절 유연성이 점차 좋아져 우리 쪼그려 앉아있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그 뻣뻣한 느낌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수평 만성 하지냉증 예, 한어로의 러한투라고 하죠. 예.
0: 네.
1: 이를 개선하는 데도 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리가 장기간 차갑고 또 추위에 노출되면 아픈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예, 재발 빈도를 줄인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만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진정시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예, 어깨, 허리 등 부위가 예,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우리 이 웅담 관절액으로 일상적으로 예, 마사지 해주고 관리해주면 그 통증의 정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연광무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32분을 넘어섰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다면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영약 이용해서 여러모로 자문을 가져주시고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어떤 증상이 효과적인지 어떤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지 좀 더 말씀을 해 주실까요?
1: 예, 특히 우리 45세 이상 중년층에 이런 분들은 생리적인 관절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무릎이 불편한 분, 예,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고 금방 말했다시피 또 쪼그려 앉아 있거나 이럴 때 불쌍 일어나거나 하면 그 어렵고 일어서기 어렵고 또 걸음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분, 예, 그리고 또 허리가, 예, 뻐근하고 불편한 분, 예, 이런 분들한테는 예, 참, 예, 그 통증 완화거나 이 뻐근함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전에는 뭐 파스도 부추겼습니다.
1: 예.
0: 파스도 유용하지만
1: 그렇죠,
0: 파스
1: 그렇죠.
0: 못지않게 예. 효과가
1: 파스 대신에
0: 있어요.
1: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장시간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해서 예, 어깨가 불편한 분, 예, 발을 들어 올리기가 바쁘고 또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을 때도 너무 아파서 그 입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발이 너무 아파서 예, 이런 분들한테도
0: 그렇죠.
1: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아유,
1: 그리고 또 우리 만성 하지냉증에 예, 러한투가 있는 분들에게는 예, 정말 추천합니다. 이 제품을.
0: 네. 요요게 1111번, 요요게 1112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7시 34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금기상 뭐 여러모로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1: 예, 피부 손상이 있는 부위, 예, 예를 들면 우리 찰과상, 예, 그리고 배인 상처, 수혈, 예, 궤양, 그리고 거름, 그리고 화상, 퍼진 병변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티스 관절염과의 통성 급성기 발작으로 인해서 관절이 붉어지고 뜨겁게 부어오르거나

0: 머리 차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예, 반드시 의사와 그 상의하시고 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1: 그래요. 예.
0: 마지막으로 우리 중증 뼈돌기 중도 구치 그리고 대퇴골두 병변 고도 병변 그리고 또 심한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 심한 통증이 오거나 또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다면 우선을 병원을 찾아서 그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품을 사용할지 말지 우리 의사의 그렇죠. 그 예, 말에 따라야 합니다. 예.
1: 그렇죠.
0: 다시 말하자면 우리 웅담 관자력은 예, 일상적인 그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예. 치료 용도는 아닙니다. 예.
1: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주십시오. 이 전화가 지금 그려놓고 지금 다른 부분으로 전화 돌렸네. 다시 한번 전화를 예, 저희한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전화가 열려지는데 전화 걸어놓고도 어디 다른 일 보시나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하시는 사이에 그래요. 병원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웅담 관절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일상적인 관절 관리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뭐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0: 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먼저 사용 부위를 깨끗이 닦고 예,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부위를 예, 10회 내지 15회 정도 가볍게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웅담 예, 관절의 액체를 환부에 바르고 예, 시계 방향으로 예,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1분 이상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줍니다. 그래서 마사지 해주면서 그 흡수시켜야 합니다. 예, 그 액을. 그래서 우리 하루에 2회 내지 3회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예, 소량을 발라가지고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웅담 관절액은 외용 관절액입니다. 때문에 우리 절대 삼키거나 눈에 넣거나 또 입으로 먹거나 코 점막 부위를 피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 후에 피부가 심하게 뜨겁거나 붉어지면 그리고 또 우리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1: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2: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뭐
2: 인간 어느 전에 들으니까 안탕 랑구수라는 게 약이 있다는데
0: 예.
2: 그건 어디서 판매합니까?
0: 안탕 랑구수.
2: 예.
0: 예. 그거 우리 그 지점 아십니까?
2: 나는 이 하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의하느라고 송해 준다면은 싸고 그렇게 못 사겠습니다.
0: 아, 예.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1: 배달할 수가 있죠. 예. 거기 268-0999번에 전화 지금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지금 사람 받는 사람 없으면은 내일 낮에 8시 후로 하셔도 좋고 전화 받아서 그분들이 아마 이제 뭐 주소를
2: 화말 적기시오.
1: 네.
0: 예. 268-0999번입니다. 예.
2: 268-0999 얼마랍니까?
0: 0999번.
1: 그러면 지역번호 활용해서 치자면 0433
0: 예, 눌러야 되는 필요 없어요.
1: 필요 없어요?
0: 예, 예.
1: 알리오빠 0999.
0: 예.
2: 저기 이 알리오빠 0999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구자 세 개.
0: 예, 마지막 구자 세 개입니다. 예.
2: 저기 그 안탕을 안 구수라는 거는 그건 값이 얼마 됩니까?
0: 그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가지고 예, 그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안탕랑구수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1: 예, 여러 가지가 제품이 있는데 뭐 비싸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이 아주 합당합니다.
2: 난 왕사에서 계속 싸먹는데 비쌉니다.
1: 그래. 그럼 거기 가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싼지 어느 정도 비싼지 어느 정도 가격이 합당한지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아마 어머님 평소에 예. 지금 싸고 있는 것보다 많이 싸고
0: 그러니까 그 합당한 예, 가격 예, 선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질도 보장이 있고 좋을 거예요.
2: 그 안탕랑구수 이렇게 어분 그 여자 반토랑 어구 다리 돌리고 이런 데 다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무릎 비실이고 관절이 불편하고 예, 이런 분들이 주로 드시는 예, 그 먹은 제품이죠. 예.
2: 이제 이 험하에 저기 문의하면 됩니까?
0: 네,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요.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0: 뭐 이 제품 저 제품도 좋고 사용을 하고 또 저희한테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전화도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라면 전화와 함께 또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가 또 사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웅담 관절액. 예, 상세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웅담 관절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는데 가격대도 좋고 용광에서 얼마를 하는지 또 어떤 우대 활동인지 쭉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이 웅담 관절액의 원가는 138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이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이원이 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세 이상 청취자분들이 저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 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이거는 명액 제한이 있습니다. 예. 선착순 300명에만 이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0: 네, 그래 전에 이론용으로 웅담 명안에 이론으로 웅담 명안을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따라간다는 말씀도 되겠어요.
1: 예, 그렇죠.
0: 이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웅담 관절액도 살 수도 있고.
1: 예, 이론으로 우리 웅담 명안액을 샀던 분들도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웅담 관절액 활동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또 명액이 제한되었다 보니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원의 판단은 이 자체가 지금 그 공장에서도 사실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이원의 그 우리한테 그 줄지도 지금 모르고 예,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뭐 일이 있어서 영광우선 매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뭐 지금 전화 주셔서 명액을 가지셔도 좋고 늘 말씀을 저희 생방송 가게 드립니다만은 생방송은 이영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 쭉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전화번호 아마 익숙할 거예요.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이론의 웅담병원액을 살 수 있는 활동도 지금도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1: 예, 지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금방 말했다시피 지금 공장에서도 지금 예,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언제까지 우리한테 이 가격에 지금 그 제품을 넘길 수 있을지, 예, 우리도 지금 그냥 공장하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 어쩌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 빨리 와서, 예, 그 명액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들의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여러분들을, 뭐,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제품들이 뭐 수십 가지, 뭐 백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도 가격이 질이 좋고 믿을만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걸,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1: 그렇죠. 예.
0: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좀 매장에 와서 둘러봐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그 가격하고 지금 이 가격이 어떤가 어떤 질량의 차이가 나는가 뭐 한번 대비해 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는 저 공장과 협의해가지고 들은 정말 싸게 들은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 우리 이제 저 뭐 인터넷에도 좋고 뭐 어디 다른 데서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가격 비교를 해보면 저희 제품이 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0: 가능하게 어머니나 아버님 쓰고 있는 제품, 요 제품을 딱 사고 싶습니다 해도 이 제품을 우리가 연락을 해서 더 싸게 사드릴
1: 그렇죠.
0: 수 있어요.
1: 예, 네. 지금 우리 매장이 없더라도 우리 매장에 오셔서 나는 어떤 제품을 요구하는데 예, 좀, 예, 들여다 줄 수 없냐 하면, 그럼 우리도 그, 예, 그렇죠, 공장에 그렇죠. 연락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들여올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싸고, 같은 공장에서 공장가로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떤 그 도매상을 걸치지 않고 직접 오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고 질도 믿음직하고 가격이 문제잖아요. 지금 한 달 쓰는가 두 달 쓰는가 반년 쓰는가 그만한 예, 가격대에서.
1: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리가 찾은 그 기업들은 다 정말 우리 국가 인증을 받고 우리도 가서 그 예 한번 보고 예 확실히 이 상품이 맞는지 확실히 질이 좋은지 그걸 다 우리가 한번 보고 예 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고 가격도 좋고 질도 예 안심해도 됩니다. 예.
0: 그렇죠. 이원의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사실 분, 이원의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언액을 사실 분들은요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

0: 2566-1112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웅담 관절액, 웅담 명란액 모두 웅담이 들어간 제품들이 저희 연광 우선 매장에서도 웅담을 또 뭐 팔고 있는 거죠, 이거.
1: 그렇죠. 우리가 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은 웅담입니다. 예. 정말 방송에 나간 후에 웅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예, 사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다들 아다시피 우리 웅담은 약중이 황금이라도 불릴 만큼이 우리 중국 4대 희귀 동물약재, 예, 사향, 우황, 호월과 함께 으뜸으로 꼽힐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문 곰사육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사육장은 흑곰이 인공사육 그리고 번식, 연구개발에만 40년 동안 전념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웅담분 GMP 표준화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료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더욱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시중에 파는 많은 웅담분들은 일반적인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 웅담 원액을 고온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효 그 영양소와 우리 활성물질이 대량 파괴되고 성질도 크게 떨어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일반 건조 원료는 덩어리가 잘지고 불순물이 마름이 그 유효 성분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광우선 웅담분은 웅담 원액을 추출할 때 우리 또 곰이 아프지 말라고 무통 배 기술, 우통 인류 기술을 사용해서 순수한 웅담 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하며 예, 그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서 신선하게 가공해서 웅담 원액이 천연 영양분과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웅담 본연의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뭐 원료가 좋아야 그 제품이 좋듯이 곰이 좋아야 그 담즙도 좋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럼요. 예. 예. 우리 사육장의 흑곰은 우리 과학적으로 사육됐고 또 전속 기록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했다시피 무통 배 기술은 예. 흑곰이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담즙의 품질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광우선이 모든 웅담분은 입점할 때마다 그 품질 검사를 합니다. 예. 저희 금담 웅담 원액 동결 건조 분말은 예, 그 속에 우루소대 옥시콜산, 예, 숑취 양단수환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우리의 인체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예, 담석을 용해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성분이가 바로 우리, 예, 다른 웅담분에 비해서 예, 정말 몇 배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광우선의 웅담분은 품질이 업계에서 높은 수준이고, 예, 질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시중에 파는 웅담분은 환각에 저는 지어는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또 장기간 복용하려면 그 경제적 부담이 크잖아요.
0: 그래,
1: 예.
0: 그래.
1: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그 사육장에서 직송해가지고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습니다. 예. 원래 우리 웅담분 원가는 한 곽에 298원인데, 예, 다섯 곽을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곽을 사면 또 다섯 곽을 더 드린 활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0: 네네.
1: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예, 웅담분 한 곽당에 99원밖에 안 됩니다.
0: 네.
1: 예. 영광우선에서 정말 웅담분 한 곽당에 99원에 파는 것은 우리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돈을 절약하고, 예,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죠.
0: 그래. 그 전에 웅담분 뭐 이래저래 썼던 분들이고 웅담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1: 그렇죠.
0: 한 가게 뭐 5대, 3천, 3대, 맞아요.
1: 예.
0: 이렇게 작은 걸로 들어있던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먹은 것 갖고 복용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대도 비싸고 그리고 그 순도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 면에서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저희 웅담은 금담이라 하죠. 예.
0: 맞아요.
1: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웅담을 드셔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거머쓰리하고 예, 조금 유리 같은데 거머쓰리한데
0: 네.
1: 저희 우리
0: 조각처럼
1: 예, 옳습니다. 그 조각처럼 예, 뭐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유리 조각 같은 네. 조각 같은 그런 조각인데
0: 네.
1: 저희

0: 이 금단은 예, 정말 금사라같이 그렇게 예, 부드럽고 그리고 물에 넣으면 바로 용해되는 예, 그렇게 질 좋은 예, 최고의 웅담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영광무선에서 엄선한 웅담부는 예, 또 사역장에서부터 여러분의 손에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웅담부는 예, 100% 원액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길래 예, 정말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음에 예, 정말 우리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 예.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그 부부간도 좋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뭐 수십 명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에 사간 분들 또 사가고
0: 예, 그렇죠. 또, 예. 효과를 보셨으니까
1: 맞아요.
0: 예.
1: 저희들이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그 방송도 좋고 잡지 책에서도 봤습니다. 이 금단 새로 나온 제품이 옛날 거하고 채취하는 기술도 다르고
0: 예.
1: 그 약 그 질량 보증금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0: 예.
1: 시중에는 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서 어르신들이 속는 그런 경우 뭐 그래서 저희들이 연광우선 연변 광부 디엔스타에 요시행 광부 투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연광우선에서 연변 방송국에서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제품인데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5대의 가격으로 또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모로 드립니다 하는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가게의 제품들은 예, 건강 증진 제품입니다. 예, 절대로 뭐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내가 아픈데 이 약을 먹으면 인찬 낫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기 전에 예, 그걸 먹어서 이렇게 아픈 것을 방지하고 정말 아프시다면 병원을 인차 가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보건품을 뭐 약으로 절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1: 256에 1111번, 256에 1112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7시 52분을 지금 현재 시각이 가리키고 있는데요. 영광우선의 진심이 제대로 느껴지는 뭐 그런 제품, 뭐 웅담분도 좋고 금단도 좋고 뭐 웅담 명언액도 좋고 뭐 관절액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아래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즐겨 찾는 우유. 산양류, 낙타유를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것이?
0: 네. 우리 또 중장년이 되면 몸이 점점 또 약해지겠죠. 예. 또 우리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칼슘 섬실도 점점 많아지며 면역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또 우리 불면이나 변비 같은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까지 모두 신경을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을 집에 가면 오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약 백화점이에요. 이렇게
0: 네.
1: 수십 가지가 저 시간대에 따라 드시곤 하는데 좋은 제품 전에도 써봤습니다만 산양유, 산양유 그래요. 나이는 정말 못 속이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분유를 추천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그렇거나 우리 양서 유기농 산양 분유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영양부터 흡수를 또 안전성까지 또 가격 예, 모든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영양도 제대로 보충할 수 있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어르신들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 이건 결국 우리 뭐 위장도 흡수를 잘 못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산양유는 좀 우유와 다르게 뭐 제품상에서도 그렇고 흡수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예,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저 우유 혹은 또 우리 락타유 뭐 산양유 이렇게 마시는 그 기본적인 그 원인은 그 칼슘 보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우유는 예, 그 분자가 크고 유당이 또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양유는 예, 단백질 분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구 크기가 우유보다 3분의 1 작아서 예, 위장이 쉽게 흡수할 수 있고 더부룩함, 심물 그리고 체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제 말하던 뭐 유당벌레증이나 또 우리 위장이 민감한 어르신들은 안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또 한 잔 두 잔씩 마시면 위장에 부담 주지도 않고 또 우리

0: 이제 칼슘 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 보충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예, 방송 텔레비전 보기에는 중앙 CCTV 방송에 대해 산양요리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0: 예.
1: 중노년들을 대상을 해서 이런 산양요리 옛날에는 우유도 좋지만은 뭐 산양요리 뭐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더불어서 뭐 채취 그 기술도 다르고 몸이 흡수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흡수를 하는가 못하는가 받아들이는
0: 그렇죠.
1: 것 같은 예, 관계죠.
0: 금방 제가 우유하고 산양요리를 비교했는데 예, 그 지방고 크기나 우리 본사의 크기가 우유보다 작아가지고 예, 흡수율이 예, 많이 제거될
1: 그래요.
0: 수 있습니다.
1: 양서옥 유기농 산양 예, 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0: 우리 나이가 들면 그 칼슘은 젊은 시절보다 두 배로 그 손실이 빠릅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면 점점 다리가 풀리고 또 무릎이 시큰해거리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또 허리와 등이 굽고 또 심하면 골절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 우리 양서 유기농 산양 분유에는 예, 100g당 예, 1000mg이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 예, 칼슘 흡수율이 일반 산양유보다 또 우유보다 높으며 예, 금방 말했다시피 위장이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꾸준히 마시면 정확하게 칼슘을 보충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해서 걸음걸이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이 밖에 또 우리 골다공증 걱정도 덜어줄 수 있고 예, 고생도 적게 하면 마늘을 더 자유롭게 보내실 수가 있겠죠. 예.
1: 중노년에 접어들면은 40대 예. 후반부터 뭐 예, 칼슘 부족이다, 뭐 골질 소속이다, 뭐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가 뭐 잘 부러지고 또 잘 상하고 이렇다 보게 되면은 몸이 저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0: 예.
1: 그래서 뼈가 튼튼해졌으면 아 내가 20대, 30대처럼 튼튼했으면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건 먹으면 좋을지 칼슘 제품, 제품도 많이 들곤 합니다만은 이 우유 제품 그리고 산유가 아 이렇게 좋은지 산유가 예. 특별히 더 좋군요 우리 몸에.
0: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우리 칼슘 보충은 뭐 늙은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 시절은 괜찮지
1: 맞아요.
0: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우리 정말 35살 이후부터는 칼슘 손실이
1: 맞아요, 맞아요.
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40세부터는 예, 우리 노년 건강을 위해서 칼슘 보충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저는. 예.
1: 맞아요. 뼈가 튼튼하고 관절이 좋아야 신체도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건강해 보고 싶은 뭐 풍경 건강해야 뭐 좋은 데도 놀러다니고 밥도 잘 먹고 뭐
0: 그렇죠.
1: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0: 예, 심정도 좋고
1: 맞아요.
0: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예.
1: 그래요. 그래서 이 산양요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뭐 뼈 건강 튼튼한데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거?
0: 예,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 중장년층이 되면 면역력도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데 또 우리 환절기가 되면 또 어떤 그런 분들은 감기도 잘 걸리고 자잘한 그 병통들이 끊기지 않습니다. 예. 또 자주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또 안 먹자니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우리 또 양서 유기농 산양유에는 천연 면역글로벌린 예, 태양량 면이 좋을 단바이 그리고 우리 EGF 성장인사의 성장인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각종 비타민이 함유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꾸준히 맞으면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몸에 예, 방어막을 튼튼히 세워줘서 우리 감기나 환절기 불편함을 줄이고 또 우리 기분과 기운도 점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은 본인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겠죠. 면역력이 네.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방지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예. 노인분들과 좀 떨어지는 자녀분들도 많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을 우리 또 우리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산양유를 또 선물하면 예. 그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1: 네.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면역력이 올라가면 약도 덜 먹고 병도 덜 걸리니까 무엇보다도 뭐 중요한 거죠. 예.
0: 예.
1: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어르신들도 뭐 안심 놓고 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0: 그렇죠. 예, 지금 많이 지금 예, 근심하는 게가 우리 내 고혈압 있는데 예, 또 지혈도 높은데 고혈당인데 나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까? 예. 저 근데 우리 양석 100% 유기농 산양 분유는 예,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정말 무설탕, 무합성향료, 무방부제, 무화학성감을 고집해서 예, 정말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어떤 경우든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앞서 문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매장에 오셔서 뭐 직접 여러모로 둘러보시고 사셔도 좋고 오시지 못한 분들은 2680-99번 네, 099번

0: 가거나 걸어서 이 약품을 저희들이 집까지 올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제 잘 될 거라고 믿고요.
1: 예,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배달도 됩니다. 예.
0: 맞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벽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요즘 벽꽃 타령 1절과 2절 다 배워내셨네요. 뭐 오늘은 복습하면 되겠죠.
1: 네. 네.
0: 굉장히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1: 예,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0: 옛날보다.
1: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곡을 찾기가 좀 힘드네요.
0: 네, 어떤 곡을 배웠는지.
1: 예.
0: 네.
1: 아, 잠깐 이자를 바꿔야 될까요?
0: 네.
1: 얇은 거.
0: 아, 그렇죠. 네, 벽꽃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벽꽃 타령은 주룡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그리고 량성호 선생님의 작곡으로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뭐 1절 사설은 뭐 두 번만 딱 두 구절 암송하면 되겠죠. 어떠세요?
1: 이제 먹었잖아요.
0: 예, 기억하기가 좀 쉽죠.
1: 기억했으니까.
0: 예.
2: 한번 가봅시다.
0: 자, 가볼게요.
2: 반주 선생님.
0: 네.
2: 장 선생님, 좀 음량을 좀 더 주세요. 정서가 지금. 아니, 금방 음량을 더 주세요.
4: 조금 더.
2: 네, 풀 주세요. 그러세요.

0: 예전 어디 음성이 들린 데 있습니다. 아하하리랑 아하 아 여기 다시 보세요. 아하하리랑 시작.
1: 아하하리랑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음이 들린데

0: 시고.
1: 네. 그래, 네. 우리의 소망도 어떤 분들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한음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에 여기만 사람들이겠는데 최고다. 지금 이제 약간 음이 들리는데 자.

0: 망더 망더 아이고에
1: 망더 망더 안 옮기고
0: 아하리랑 스리랑 시작
2: 아하리랑 스리랑
0: 다시 한번 또 어떤 분부터 시작
2: 아하.

0: 네, 됐습니다. 네. 한번 다시 가봅시다. 좀 웃으면서.
1: 네. 7월에 권무지가 62평강 뻘입니까?
2: 62평강
1: 뻘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화론 당해봤지. 서성에서부터 토산에부터 그다음 서성 들어가는 토산에 서성 들어오기 전에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 영종원 꽃 밑에 거지. 62평강 뻘이라면 그 평강 뻘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다시 7월의 꽃무지개

0: 되게 했는데. 에이, 그래, 그렇게 장난타야 되나. 충우.
1: 충우.
2: 음이 틀릴까봐 걱정하시다가.
0: 네, 음이 좀 아이 틀릴까봐.
2: 그니까.
0: 그래서 대담하게 이 자체를 한번 주고.

이런 방법인데.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뒤에 서서는 다 이제 쳐주고. 흥겨운 멜로디 딱딱 이런 거 할래? 네. 시작. 하치를 시작.

0: 제가 노래도 재밌습니다. 아, 이제 보세요. 그 우리 둘이 가서 춤 춰는데 흥겨운 멜로디 하잖아요. 장고가 장소를 명확하게 듣기잖아요. 그래, 그렇지. 뭐, 이런 감각을.
1: 선생님, 춤 잘 춤다네.
0: 네, 뭐, 춤. 아, 요, 반응 높입시다. 네.

0: 예피요.
1: 예, 이런 거 그거 춤춰야죠. 이설, 이설에. 예. 이래, 이래야 흥이 나고 재밌습니다. 자, 반가워, 시작!

0: 더 원하네.
1: 미안 덥구나.
2: 학생분들이 춤추셔야지잖아요.
0: 네, 네. 정선 아이들 학생분들 정선 올리자 보네 이렇게.
1: 뭐 다 당겨야.
2: 아니 그리고 요즘 보면 무용교실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예예. 예.
2: 네.
0: 우리 무용교실 안 다녔어요. 이제
2: 안 다니시죠.
0: 이분들 다닌 분이 있으세요.
2: 네.
0: 다닌 분이 있는데 이제처럼 다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장단이 지금 올려주고 반주 올려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데도 아예 흔들면 무용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 헤어 받았어요. 하루를 젠데서 이 동작 그래서 이대리대 손 따라 움직이는 제 옆에 분이 어느 분인가? 이 분이 혼자서 이 지금 정서를 그지 못한 다 다른 분은 참 어깨가 없었어 한데 한 번 더 가보고 일절 저리 가보고 가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어느 신심인 분들 손 두고 두 분 두 분 이렇게 가면 시간 될 것 같은데
2: 시간이 아주 많아요.
0: 내 손 벌써 따라따라따 근데 옆으로 옆으로 한데 앞에서 따라 소리를 앞에다 따 이렇게. 아, 너무 거절하셨어.

0: 네, 노래는 이렇게 장단점에 부르는데, 네, 이 노래 또 배우고 나면 우리 선생님이 위해서 장골 어미로 선생님이 더운데 두드려주겠습니다. 장골을 장단을 타는 걸 우선 반면 했으면 이 장단어 장단 소리를 들으라는데
1: 반년 네, 아니죠 이제는.
0: 예.
1: 1년이 거의 돼요.
2: 이제 7월 달이면 1년인데.
1: 혹시 방송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저는 7월 21일.
1: 그럼요.
0: 그때 우리 오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아, 노래 배워주는 그 전목을 하자니까 제가 뭐 노래 한 곡만 배웠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하자고 했는데 아니 그냥 실로 이렇게 계속 하자니까 그렇게 오전 거의
2: 1일인
0: 7월 달에 했으니까
1: 예. 7월 21일이거든요
0: 그렇죠. 7월 달까지 우리 어머니 선생님이 장고를 치워주고 우리 장 선생님이 건반을 장단을 우리 건반에서도 계속 장단 치워줍니다 저도 같이 춤 쳐주고 하는데 아직도 이 장단 탈 줄 모르면 우리 다 실패한 것
1: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1년 다니셨으면은 장단을 아셔야 돼요
0: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네. 장단 타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네.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도취돼가지고 건반 소리 귀에 아이 들리고 장고 소리 아이 들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건반 소리를 한 짝을 들으면서 장고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 불러야만 이 소리보다 소리가 더 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1절만 해봅시다 그리고 네. 음악회를 합시다 저 반주 소리부터 들으면서 그거 소리를 생각하며 장구 소리 들으면서 우리 흥을 생각하며

난 아이치 같은데.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네.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네, 우리 앞에 세 분은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냥 그 흙 마찬가지예요. 네. 자, 7월의 꽃무지개 형광벌 물들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거지. 어떤 분은 소리 안 했다. 혼자 저 이자 보면서 이자를 또 세 분. 숨 저 제 옆에 앉으신 학생분 숨 계속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뜨지 마세요. 어제 아들 그 노래 할 때는 7월의 꽃무지개 우리 밑에랑 호흡을 가라앉혀서 7월의 꽃무지개 경남포를 물들이는 이자를 드세요.

0: 거짓 장단이 있습니다. 어디 모를 때 있는가? 모를 때 써보십니다. 외시에 그 가사를 늙다 보느라고 내 앞에서 이거 하는데 전 나 보지 않아.
1: 이슬은 더구나 가사를.
0: 공부를 잘 아예 하는 학생들이라면 인핀까지 보내주고 악보로 진지어 저는 네 번째인데 아직도 가사를 들다 보면 공부를 잘 아예 했다만 숙제를 완성 잘 아예 하는
2: 가사가 좀 외워 안 지죠.
0: 안 지지. 네. 가사를 외우기 제일 꼽습니다. 네. 아하 하리랑
2: 그건 안 만나죠.
0: 이기면서 가사 봐야겠죠.
2: 그쪽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0: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다 같이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요 우리 그 장소를 또 지금 막 지금 7월이지 않을까. 7월에 꽃무지가 물로 꽃무지가 이렇게 피자가 7월에 꽃무지게 평화보를 물들이는 저 앞에다 가사

0: 여 우미 형 이렇게 고민 많지 않고 계속 저거 죽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선은 아예 그 소준 날에는 제가 노래가 흥해 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7월에 내 개성으로 제가 가사를 앞에다 네, 울지 말고 그 가사를 앞에서 보셔. 예. 떡창 어느 분이 신심 있어요? 떡창으로
1: 한 분씩 다 하세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0: 이 노래가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2: 해보기시오.
0: 예,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가지고
2: 이렇게 들이
0: 원래는 한 구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짧지 않으니까 시간이
2: 천천히
0: 반장이
2: 잘해.
0: 두고 시합시오.
1: 반장이 반장님이 워낙 그러잖아요. 반에서도 학생들이 반장 먼저 하시잖아요. 철순 수범으로 하세요. 그러면 박수.
0: 예처럼 화살 7월이 했는데 지물리만 7월에 꽃무시개 꽃잎 밟으면 시작.

네. 그 장단의 그 첫 이 북선에 들어가는 그 길 딱딱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조금 늘어지게 들어간다. 늘어지게 들어간다. 제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데. 7월에 꽃무지게 평강바람이 물들이는 앞에 맞춰주는 두는 거 있잖아. 두는 두에 가서는 그냥 살아살아 쉬거든. 밤만의 계절벽 꽃이 핀 때면 우리의 소망도 다

0: 딱 그 북편에는 딱딱 쳐줘야 된다. 형이 서정 쪽을 아하리랑스 이름 늦었습니다. 아하리랑스 흐리랑 북극다라라잔다 이렇게 장난 8번 10위는 톡톡톡 또 치고 나가요. 자 어느 분 또 아 선생님입니다. 2절 2절 할만해?
1: 아무 아 괜찮습니다. 서사세
0: 아인 없지? 예, 아, 봐요.
1: 여기 아인 없습니다.
0: 여쪽 아인 없 여기 인자를 여쪽 아인
2: 없또 높여
0: 아이 여쪽 아인 없단다. 딱 쫓단다.
1: 딱 쫓아
0: 숨 자작기 시작.

0: 없습니다.
1: 아구멍 타고 관계없이 잘했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2: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요?
3: 다음은요? 처음 듣어요.
2: 다음에는요? 그 마이크를 좀 뒤에 예, 당겨주시고요.
3: 네. 야, 노래하라 하면 벌써 얼굴부터 긴장해. 노래하라 하면 또 이렇게 웃어. 아, 내가 재미구나. 해보지, 이렇게 돼.
2: 네.

0: 난 좋아야 되지.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메가다 그만하자 끝까지 좀 보니까 했네.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계속 꺼내주라 말한다.
1: 딱 치고 있으니까 나 겁이 나더라도. 네, 앞에 분.
2: 1절?
1: 1절 하죠. 그 신시민 그 서절 하죠.

0: 형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박수 못 쳐. 웃음 빛이나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어제 빛이 앉아 앉고 이거 알켜서 시간이 돼. 가사를 운 이빨에 맞춰줘야 가사가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 입안에 다 먹어버려. 나오. 맞춰야 호흡이 계속 전략되죠. 네. 아름다. 또 예뻐.
1: 그 시간이 안 돼서 두 분이 같이 하실 것 같아요.
0: 두 분이 같이 하시죠.
1: 네. 같이 한 잔만 하면 되겠습니다.
0: 거의 됩니까?
1: 네.
0: 일절 합주세요.
1: 빨리 하세요. 네.

0: 아유, 그 시간이 꽤 많이 있다고 했는데 두 분이 인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잘했어요. 네,
0: 만족되죠.
2: 다음 시간에 오면서 제 노래 들을 거예요.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반주 선생님이 안 계셔서
3: 갈비 있어요.
0: 아, 다음 시간이. 네. 아, 제가 지금 시간 이렇게.
2: 28일.
0: 다음 시간에. 29일에. 맞아요. 예.
2: 연습.
0: 다음 시간에는 악보를 안 벌고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탁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연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위형이 셋째가 시내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자고 연락했다. 조선어 대화 연습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커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위형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취취는 자꾸만 셋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느닷없이 어릴 적 김리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점이었다. 김리에게서 맡았던 그 야릇한 채취가 위형의 향기와 뒤섞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형도 셋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듯했다.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그 은은한 무심함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비쳤다. 하루는 위형이 엉뚱한 물음으로 둘 사이 아늑한 정적을 깼다. 왜 조선족 남자들은 조선족 여자만 찾죠? 조선족 남자들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셋째가 무심코 대답을 이어갔다. 한족 여자들도 집안일을 그리 잘하지 않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위형의 낯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곧 입을 쫑긋 내보내며 앵돌아진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결국 제풀에 픽 웃었다. 대남자주의. 그제야 셋째는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고 당혹감에 뒤통수를 썩썩 긁었다. 미안합니다.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이런 식이었다. 셋째는 위형이 자기의 성미를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은 요리책을 뒤지며 한참 낑낑거리다가 겨우 된장국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형언키 어려웠다. 혀와 식도가 거칠게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셋째는 끝까지 맛있게 먹는 척했다. 그녀가 초조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괜찮죠? 하고 묻는 물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뚝딱 비웠다. 속이 후련했다. 동시에 그 후련함과 정비례를 이루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셋째는 후에 그 맛을 형용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달콤하면서도 쓴맛이었다.

결국 세제는 작업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팔의 아픔이 많이 가셔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위형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만약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이쁘고 착하고 학력도 높으며 집안까지 좋은 그녀. 설령 그녀는 마음이 있다 한들 위사장이 허락할 리 없었다. 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교회의 작은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그간 모은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도시의 집값은 고향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다. 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을 더 벌어야 했다.

0: 작업장으로 돌아온 셋째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렸다. 대형 석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장에서 상호나 경영 리념을 새긴 석비를 세우는 유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위 사장은 베테랑다운 안목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원자재 조달에 나섰다. 그는 셋째에게 직원 몇을 붙여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석을 구해오게 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쓸만한 자연석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다행히 위 사장의 회사가 한 발 앞서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국내는 물론 조선과 러시아까지 발길을 뻗쳐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자연석을 찾아냈고 안정적인 공급처도 마련했다. 이젠 셋째의 조각 실력도 크게 성장해 중요한 주문만 진괴립이 직접 맡고 일반적인 기업 주문은 글씨에서 조각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위 사장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작업장의 주임으로 승급시켜주었고 월급과 상여금도 크게 올려주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세까지 보였다. 어느 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시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이 있었다. 요즘 실적도 좋았고 특히 대기업 사무실 외장 석재 공사를 수주한 터라 위 사장의 기분이 무척 좋아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다. 셋째는 주량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날에는 꽤 취기가 돌았다. 그런데 위 사장이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1: 자, 한 잔 건배.
2: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0: 셋째는 자리에서 위 사장에게 잔을 받쳐 들었다. 위 사장은 호호호 노털 웃음을 웃으며 한 모금의 술을 들이키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셋째의 잔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 술까지 받아 마시니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위 사장은 셋째의 팔을 잡아 끌고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1: 어떤가? 내 사위가 돼볼 생각은 없는가?
0: 셋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취기가 싹 가셨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2: 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
0: 위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1: 자격이야 충분하지. 민족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이야 옛날과는 다르지 않은가.
0: 그제야 셋째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위 사장은 셋째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한 웃음만 남긴 채 자리로 돌아갔다. 위 사장의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셋째를 뒤흔들어 놓았다.

0: 그날 밤 술자리가 어떻게 파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숙소에 돌아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의 외동딸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형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똑판에, 아니 곡물까지 듬뿍듬뿍 똑판에 엎드러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변치 않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거대한 행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 숨이 꽉 막혔다. 또다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셋째가 김리와 모리를 맞대고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한정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큰일이라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위형을 만나면서부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살며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셋째가 연길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동안 연길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졌다. 백화점에서는 선풍기가 인기 상품이 됐다. 고층 건물도 많이 일어서고 불화 동화량 안에 아파트 시세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여름에는 고온에 달아오른 석재를 다뤄야 하니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그날도 주문량이 많아 셋째가 얼굴이 빨갛게 익은 채 씩씩거리는데 3년 차로 배달일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모처럼 술 한잔 같이 하자며 불렀다. 약속대로 양꼬치 집에서 만났다. 그동안 한족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예전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요리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양꼬치 집은 다소 수수해 보였고 술 안주도 단출했다. 그러나 연길의 양꼬치 맛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친구가 이 집은 김치볶음밥도 일품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외사촌으로 연길에서 재단 일을 하며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가 따라왔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양꼬치를 뜯는 사이에도 술잔을 기울일 때도 그녀의 시선이 살짝살짝 셋째에게로 스쳤다. 여자가 할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뜬 뒤에야 친구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셋째에게 맞선을 보게 한 것이었다. 외사촌이라곤 하지만 혈연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며 집에서 한국에 가기 전에 약혼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긴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친구의 배려가 마음에 안 들 도리도 없었다. 친구가 인상이 어땠는지 묻기에 그저 외사촌인 줄만 알았지 별다른 관심을 두고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해도 될 나이인 만큼 곁눈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끌림이 없었다.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보면 그쪽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친구는 그런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1: 우리 같은 막 일꾼을 누가 봐주겠어?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자리도 좋고 재간도 많지.
0: 세제는 그냥 픽 웃어넘겼다. 친구는 부지런하고 성격도 좋은데 가끔 눈치가 무딘 게 문제였다. 상대방이 먼저 물러난 걸 보면 뜻이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말로 풀어헤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캐물었다. 그는 자기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빗나갔네 라고 중얼거렸다. 이어서 요즘은 러시아 장사가 대세라며 중국에서 싸게 산 물건을 몇 배 되는 값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더는 뇌약볕 아래에서 배달이나 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다가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기색이었으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말았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다시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
1: 아이, 이 친구 무슨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모양이군.
0: 세제가 연길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었는데

0: 무엇이 그를 이토록 주저하게 만드는지 세자는 문득 그 외사촌이라는 여자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 아니 무슨 부탁이야? 친구 사이에 쭈물거리지 말고 까놓고 말해.
0: 셋째가 재촉하자 친구는 맥주 한 잔을 꿀꺽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1: 사실 돈을 좀 꿨을까 해서 말이야. 좀처럼 말이 나가지 않아서.
2: 얼마나 필요한데?
1: 5천원 정도. 아니 3천원만 돼도 좋아. 러시아 수속을 하느라 돈이 다 달아났어. 비자는 나왔는데 떠날 때 챙겨갈 물건 살 돈이 모자라다 보니.
2: 알겠어. 그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지. 오늘은 술이 너무 깔려서 지금 주지 못하겠고 내일 다시 만나서 줄게.
0: 그제야 친구는 기분이 풀렸는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1: 너도 혹시 러시아 갈 생각 없어? 잘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던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0: 셋째도 러시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연길에서는 러시아에서 막 돌아온 이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오제들이 법도 없이 물건을 빼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전해들었다. 현지 사정을 전해들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법도 싶었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은 텔레비전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터라 그런 유혹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셋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1: 너나 잘 다녀와. 나는 나대로 연결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0: 술 기운이 오르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화도 함께 피어올랐다. 정작 친구에게 느끼는 화는 아니었다.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려 했을 테니 비록 그 마음속에 돈을 꾸려는 계산이 섞여 있었더라도 그런 속내마저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질 만큼 셋째는 그에게 빚진 게 많았다. 연길에 발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자리가 생긴 것도 모두 그의 도움 때문이었으니 오히려 친구의 외사촌이라는 여자의 행동거지에 대한 불만이 취기가 도도할수록 머릿속에서 벌컥벌컥 부풀어 올랐다.
1: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먼저 자리를 뜨는 거야? 신의 호구라고? 고중학력이라고? 그게 대수란 말인가?
0: 예전 같으면 신의 호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농촌 호구인 자신도 연길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신의 호구라 해도 한국에 가면 다를 게 뭐 있을까. 그저 식당 주방에서 일하거나 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재봉 공장에서 바느질이나 할 텐데 요즘은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따내는 일이 있다던데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나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대견한 척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소설 아버지의 산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0: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향성시향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예보신화는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얘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화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팔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건예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보는가 뭐예 질병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잘한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거리 휑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
0: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한 얼마 된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경우가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예보신 하나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 지라도들이 잘 된다. 예.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힝하던 것도 나아지고 예. 동시 예.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데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예, 우리 서빈이 가다가도 옷을 하루 저녁에도 얼마 지나 못 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에도 합니다. 밤에도 잘 수 없습니다. 어제 못 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0: 슬슬 콩팥이 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리고
2: 밤에 식은 땀이고도 맨안에 용색이 납니다.
0: 네. 콩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0: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어질까.

0: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그래 정신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지금 단원님들 활동이 좋을 때다 그래서 약은 많지 않아서 단원님들 활동에 참가해서 약 달려고 갑니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선주구 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선주구 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이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1: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줄에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귓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그래,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 내가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나 듣고 먹고 있는데 아, 자꾸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지금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어서 화장실 당했는데, 예, 건의보시 한 번 후부터, 이전에는 선을 한 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건의보시 한 번 후부터 한 번 서방내 많아지면서, 고면 다소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면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 지금.
1: 예.
3: 나는 이게 호가 돌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려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콩팥은 100만 단계의 선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선효출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당원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양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으면 오늘 한 잔다. 내가 또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요즘에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그래서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소변 자수 왔어 하나서 병원이나 검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나쁘고 그런 소변 자수 하려고 저는 그때는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튿날에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좀 딱 잊어먹고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들이 약간 증가되는데 어쩌면 기운들이 영조하듯이 무슨 적응하고 나야 된거 그 다음에 그래 그러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들이 좋겠어. 그러는 게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은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떠가지고 기운이 약간씩 들어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저는 그냥 허리 아프게 그게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빠가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선을 놓고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해야 되고 선을 놓고 허리 아프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안 맞다고 많이 좋겠지. 그런 게 약 먹고 요즘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 좋아져서 얼마 더 얻는 말을 했지만 이번에 사람이 할때 주문에

0: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시엔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시엔. 여기에서 선상시엔수라는 아들의 나리는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아저씨 금연범이 도지질나가다 둘씩 번개졌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할까 녹공 쌓여왔답니다.
0: 네.
2: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에 그냥 정신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0: 네.
2: 그냥 정신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저리 알겠다. 그래서
0: 그렇죠.
2: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고리에다가 두꺼비 시원한 갖고에 고리 무겁고 정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예, 신기하게 그녀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그리고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2: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그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쓴 다음에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사무 폭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사기랑 온 사람이기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형 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 때에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좋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근육신안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 다음에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근내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이강구 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저도 용지 강구부에 지금 수고해요.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 좋습니다.
1: 네.
2: 네, 선도 그래서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거품도 없어서 용 좋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저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소라는 걸 한답니다.
1: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1: 일단 투석 것.

0: 결혼을 했다면 여덕중입니다. 예,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곰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안전하게요. 예.
0: 네.
1: 그쪽에서 내 지금 예,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 기분이 깜짝이야.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우리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복김이 서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알더미 서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던 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0: 이 간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수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간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로도 그렇습니다. 아렐로도 아래 배꼽 아렐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간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배우고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사랑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아래 류순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침 햇살처럼 자연스럽고 밤의 별빛처럼 지속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기적입니다. 아래 김은서 작사, 리아소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리화 작사 문영도 작곡의 밤비 소야곡은 아련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밤비 내리는 정취와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한 가요입니다. 아래 김광호 작사, 리만수 작곡의 달보니 어머님 그림네를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엿보이는 가입니다. 아래 조덕진 작사 황석기 작곡의 나와 당신 차차차를 안녕수 마포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선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혹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신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여행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 언제 떠나 하고 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작은 여행자를 위한 시간인데요.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끊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여행의 한복판에 설 수 있으니까요.

원기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 좌표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낯선 나를 만나게 된다는 말, 혹시 공감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이 아무 연고도 없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중세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벽을 걷는데 바람이 내 어깨를 툭 치더라. 그러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묻는 것 같았어. 나는 대답했지. 그냥 너를 만나러 왔어.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했죠. 여행은 결국 어떤 너를 만나러 가는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너는 낯선 풍경일 수도 있고 오래된 골목에 이름 없는 빵집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오늘은 연길시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소영진 리화촌에 위치해 있고 모아산 삼림공원과 림접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9.4헥타르, 건축 면적은 6,145평방미터로 2012년 9월 2일 정식 개원했고 현재 국가 4A급 관광구 및 길림성 4A급 농촌 관광 경영 단위입니다.

단지는 마흔 동의 조선족 전통 양식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전시구역, 전통체육공연구역, 100년 고택체험구역, 전통민박구역, 전통음식체험구역 등 5개

기능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체험, 민속공연, 여행사진 촬영 등 업종을 포괄한다면 성인 입장권은 3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내에는 아홉 동에 100년 고택이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적 복식 체험, 떡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무형문화 유산 종목의 체험을 제공하고 전통 혼례나 환갑 등 민속 행사 및 조명쇼, 음악 분수 등 현대적 공연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한답니다. 2022년 연결시 인민정부는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2023년에는 거대한 볕집 곰, 새로운 IP 이미지인 샤오엔, 와당 기원벽 등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 촬영 명소를 추가했으며 야간 공연쇼 춘향과 대형 실경 공연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중국의 약속 길림성에서의 상봉 주재 취재단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의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했고 중국 조선족의 민속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빙설 관광 성회의 중요한 행사로 제13회 꽃등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꽃등 축제는 내용 기획 측면에서 12지, 민속 풍정 등 클래식 주제를 유지하면서 신화 인물 등 전통 문화 요소를 접목했고 특히 눈부시고 투명한 크리스탈 형태의 조명 세트를 디자인했습니다. 단지는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술록과 비둘기대를 도입해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소 및 집적구와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화 교양 실천기지로 선정이 됐으며 관광객 약 121만 명을 유치해 관광수입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동북삼성의 유일한 대표로 전국 무형문화유산 관광융합 연간 혁신 사례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길림성 시장감독관리청에서 길림성 최초의 안심소비시범구 1차 선정 명단을 공식 공시했는데요. 중국조선족 민속군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우리주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오른 민속문화관광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연길시 문화관광소비 환경의 규범화 건설에서 중요한 돌파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길림성에서의 안심소비 창설 작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연길시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좋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행 스타일. 여행을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혹시 자신은 어떤 여행자일까 궁금하진 않으신지요? 제가 몇 가지 류형을 말씀드릴 테니 살며시 눈을 감고 자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요행기를 신형. 네, 이류형은 요행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길을 잃는 거죠. 아니, 일부러 길을 잃습니다. 지도 앱을 꺼두고 발길 닿는 대로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작은 분수대 앞에서 한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낯선 골목에서 나는 빨래 냄새에 그 동네의 사연을 읽어내고 바닷가 카페 테라스에서 스치는 바람에 즉석 시 한 편을 띄울 줄 아는 사람. 즉흥적인 리듬을 즐기는 이런 분은 일정

너가 빽빽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나만의 리듬이 가장 중요하죠. 여행길의 신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며 창밖을 보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다음 여행지입니다.

둘째, 맛집 탐험 대장형. 네, 이류형은 도착 전에 이미 현지 맛집 리스트를 정리해 옵니다. 식사 시간은 여행의 중심이고 그 사이사이 관광지가 끼어 있는 것이죠. 아침은 현지인이 줄 서는 작은 베이커리, 점심은 전통시장의 숨은 국수집, 저녁은 오래된 와이너리에서 코스 요리, 간식으로 먹는 길거리 음식까지도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식을 통해 그 땅의 역사와 사람 냄새를 맛봅니다. 어쩌면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여행자죠. 여러분, 여행지에서 먹은 볶음밥 한 숟가락에 아, 내가 여기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 세 번째 류형이죠. 건축 혹은 예술 탐닉자형.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오래된 성당과 사원의 바닥 타일까지 사진을 찍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분들. 이들에게 요행지는 거대한 도서관이고 한 건물의 문 손잡이조차 읽어야 할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혼자 여행을 해도 전혀 외롭지 않은 타입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한 가지 류형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날그날의 컨디션과 여행지에 따라 이 네 가지 얼굴을 조금씩 꺼내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스타일이든 당신의 여행은 당신만의 이야기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떠올리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여행 앨범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랄게요. 거긴 분명 당신이 잊고 있던 반짝이는 표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유행은 거창한 계획이나 먼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낯선 곳으로의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한번 떠나보세요. 그것은 눈부신 해변이 될 수도 있고 고즈넉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한 그 모든 낯선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 당신 자신일 겁니다.

여행 가이드는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겨운 도망강에서 배를 타고 논이는 즐거운 풍경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그리는 김학송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준희 가수가 부른 도망강 뱃놀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아름다운 도망강으로 뱃놀이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뜨락은 단순한 빈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정다운 공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고향의 상징입니다. 한동 해작사 리현춘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고향집 뜨락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집 마당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엄마가 빨래를 널던 그 모습,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던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잔잔하고 포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그리고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승활 작곡의 김문우 가수가 부른 그대를 만나서를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인연은 만들어진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큰 고비를 넘기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멍해지는 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한동안은 현실감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토록 이 해방의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니 이걸로 정말 끝인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원래 버퍼링이 필요한 법이죠. 기계들도 그러한데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해지는 게 최고죠. 최선을 다한 당신,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실감이 날 때까지 실컷 쉬어주시죠. 오늘도 당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겠다는 설렘이 집안을 채울 것만 같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정막이 감도는 것처럼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집안의 풍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백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되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올해 49, 그러니까 40대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목이 쉬어라, 피가 마르라 응원하며 겨우 대학

입시를 끝마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날 아침 아이를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서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시험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우애 같은 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이 뒷바라지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가족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던 것도 다 털어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최고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에 붙고 나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갈지도 모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스무 살이 되면 저 세상을 찾아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뭉쳐서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 고생했으니 갖고 싶은 졸업 선물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핸드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는 찡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쓰던 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최신형 폰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물려준 구형 폰 쓰면서도 투정 한번 크게 부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착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폰은 원래 사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다른 건 다 싫고 오직 핸드폰만 딱 사달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깐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해지는 겁니다. 폰을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닌데 엄마 새 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도 기분 좋게 다녀와요 하고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핸드폰은 손에 쥐어야 봐야 2, 3년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액정이 깨지면 그 가치가 발에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지만 가족여행 이곳은 다르잖아요. 낯선 여행지의 이국적인 공기, 저녁 무렵 붉게 물들던 노을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길을 헤매다 서로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같은 건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박혀 살아 숨쉬는 영원의 자산이 되니까요. 저는 그 가치를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꾸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우리 집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입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외로 배낭여행도 가고 부모 지원 받아서 언제든 훌륭한 경험 쌓으러 잘만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요. 남편과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매번 여유롭게 여행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꾸 조바심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가고 나면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조기 취업 준비에 치여서 아이가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막막한 삶의 궤도에 진입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의 울타리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용을 대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쫓겼습니다.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풍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란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억지로 가족 여행을 가본들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냐 되묻는데 말문이 막혔죠. 혹여나 자기가 날카로워진 기분 때문에 여행지에서 짜증이라도 내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엄마 아빠와 싸우기라도 하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험 직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자기는 그 소중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면 서글픈 모순이죠. 저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 갇혀 지낸 게 안쓰러워서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안달인데 정작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아이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기 방 안으로 가만히 고독을 씹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자식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마흔아홉 엄마가 20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제 섭섭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겠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떠나는 여행일 겁니다. 지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급급하기보다 방 안에서 온전히 불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때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입학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는 결과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결과지를 또 받았다는 홀가분함이 여행의 편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엄마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핸드폰부터 사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이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고양이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장전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의 서리끼나 짐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길에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년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쉬움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를 도와야겠지만 뜨거운 김에 데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쉬움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쉬움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쉬움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쉬움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쉰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쉬음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쉬음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쉬음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 걸요? 헤헤.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쉬임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 쉬임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쉬임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획이라는 말을 읽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옷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아흐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전주 8개 현시 도서관과 손잡고 지난해 가장 많이 빌려간 책 10권을 선정했습니다.

1위로 마건이 쓴 소설집 늦게 성숙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의 처음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2위로 나와 지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의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3위로 허수아비입니다.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현대 아동 동화집인 이 책에 대해 로시는 중국 동화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 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육부가 추천하는 중소학생 독서 지도 목록에 올라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4위로 사업여의입니다. 사업여의는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임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시의 전통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 글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 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감정적 노동과 생존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업 여의, 일촌과는 연인들의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최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하여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5위로 현명하게 살다가 있습니다. 량요성 작가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된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위로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라는 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영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 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7위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는 칠레 작가 벵하민 라바투투가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글은 개별적이면서도 라선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산문적 명상으로 완성돼 갑니다.
그 안에 담긴 프리츠 하버 같은 과학 세계의 지각.

운동을 몰고 온 화학자,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의 정신적 경험과 들끓는 지적 욕망, 치열한 리론 논쟁은 강대락이 그지없습니다. 그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독창적인 서사 구조와 지적인 경감이 문장 사이에

판타지 소설 민들레와인은 환상문학의 거장인 미국의 작가 레이 브랜드버리가 쓴 작품입니다. 상상의 도시 그린타운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반자전적 소설로 실제 경험과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년 시절을 재창조했습니다. 소설은 12세 소년 더글라스를 주인공으로 하며 1928년 여름에 할아버지와 함께 민들레 와인을 빚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풋나무 사과, 부드럽게 깎인 잔디밭, 새 운동화와 함께 시작한 그의 여름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경이로운 시각은 거대한 숲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동안 곳곳에서 마법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그늘 위로 슬픔을 쏟아내는 행복기계, 9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프리라이 대령의 기억 타임머신, 거대한 협곡 속 정체불명의 외로운 남자 등 13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소년의 투명한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단편, 그리고 민들레 와인을 빚으며 시간을 밝지 않은 마치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가계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자각하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행복기계 에피소드는 소박합니다. 캡슐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정도입니다. 소박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잠깐의 감각적 행복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가족애를 추구하는 것으로 잔잔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베틀린 부인 이야기는 다소 잔혹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나를 정리하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일 뿐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소설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민들레 와인은 삶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하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더글라스의 내면 혹은 그의 주변 여러 이야기의 편리를 모아놓은 이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민들레 와인의 병속에 담아둔 여름, 사라져가는 시간,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주인공이 겪은 소년 시절의 마지막 여름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름은 새 운동화의 상쾌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불 털기의 즐거움, 민들레 와인을 만드는 날의 충만함,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로 열리는 싱그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은 이러한 사라짐의 원형이며 주인공 자신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짐에 대한 주인공의 애도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반복됩니다. 사라져간 순간을 현재 속에 되살리는 헬렌, 추억이 과거임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을 인정하는 벤틀리 부인 등을 바라보는 그의 투명한 시선은 노란 메모지 첩 속에 자신만의 지혜를 담게 합니다. 기쁨과 상실이 교차되는 찬란한 여름날, 소년이 겪는 상처와 성장은 과거의 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체보다 더 충만해진 과거의 순간이며 겨울에 마시는 민들레 와인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억의 지점인 찬란한 여름날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버리는 산문시를 읽은 듯한 특유의 서정적인 스타일로 판타지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작가입니다. 민들레 와인은 첫 출간 당시 전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화제작으로 1971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이 표면에 분화구 중 하나를 이 소설의 제목을 따 민들레 분화구라고 이름 지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후 이 소설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다양한 판본으로 거듭 재간됐습니다.

0: 영화와 라디오극 등으로 고전이 각색되어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최자일 작곡의 할미꽃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향기를 머금은 꽃,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포근함이 느껴지는 이 멜로디, 편안하고 진실된 사랑의 모습. 이어서 김동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사랑은 이런 거야 보내드립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사랑의 참모습을 노래한 가요죠. 최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요영어 작사 김경애 작곡의 겨성의 정서리 준비했는데요. 듣고 싶은 정서리, 자신의 동년 시절이 생각나는 정서리,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 정서리죠.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 창작된 리사몰 작사 림종원 작곡의 흥계호 어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어부들이 활기차고 씩씩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가요입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국의 품 속에서 행복을 한껏 누리며 멋진 삶을 갖고 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1970년대 창작된 김경련 작사 안국민 최룡국 작곡의 저국의 화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저국을 화원에 비유하며 저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을 노래한 가요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보내드립니다. 시골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웃음과 소박한 행복이 구수한 가요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울고 웃는 정거장 보내드립니다. 이별과 만남이 어우러진 정거장, 다양한 인생의 감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있습니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가끔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데요. 이런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한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좋은 추억과 따뜻한 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금붕어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그란 눈으로 입을 우물우물 움직이는 금붕어가 참으로 귀엽죠. 그런데 작고 예쁜 금붕어한테는 신기한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답니다. 위가 없는 금붕어가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또한 좋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에는 금붕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붕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상용 물고기입니다. 야생 붕어가 자연적인 돌연 변이와 사람들의 오랜 시간의 선택을 거쳐 오늘날의 금붕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붕어는 크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짧고 통통하며 머리와 배 부분이 비교적 크죠. 금붕어의 색깔도 아주 다양한데요. 은회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보라색, 파란색, 얼룩무늬, 그리고 다섯 가지 색이 섞인 오색 금붕어까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있죠. 금붕어가 어떤 환경을 선호할까요? 빛이 적당히 들고 물 온도가 알맞으며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붕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귀염둥이 금붕어를 보내드립니다.

물고기의 소화계통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위가 있는 물고기와 위가 없는 물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금붕어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위가 없는 물고기랍니다. 금붕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붕어, 잉어, 초호 등도 모두 위가 없는 물고기인데요. 위가 없는 물고기의 식도 뒷부분과 장의 앞부분에 살짝 부푼 부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음식을 잠시 저장해두는 곳일 뿐 진짜 위가 아니랍니다.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가 없는 물고기는 소화력이 비교적 약하고 배가 부르다는 느낌도 잘못 느끼는데요.

금붕어는 모기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붕어를 키울 때는 한 번에 모기를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동요 꼬마 중창대를 들을게요.

사실 대부분 물고기의 눈은 근시입니다. 금붕어도 례외 없이 근시이죠. 금붕어의 눈 구조가 사람과 다르답니다.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수정체는 납작한 원 모양인데요. 그래서 멀리는 물체도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붕어의 수정체는 동그란 공 모양입니다.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만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동요 해피 내려요를 보내드립니다.

금붕어는 물속에서 잠을 어떻게 잘까요? 바로 눈을 뜨고 수면을 취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어항 바닥에 가만히 붙어있고 꼬리도 거의 흔들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몰래 잠을 자는 종이랍니다. 금붕어는 무엇 때문에 눈을 뜨고 잠을 잘까요? 사실 금붕어는 눈꺼풀이 없는 동물인데요.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눈꺼풀은 눈알을 보호하고 눈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직접 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 눈꺼풀이 점차 사라졌다고 하죠. 동요 한 곡 듣고 금붕어의 기억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요, 내 이름은 책이랍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금붕어를 키워온 주인이 어항에 가까이 다가가면 금붕어가 스스로 다가와서 평소보다 훨씬 신나게 헤엄을 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금붕어는 바로 조심스러워지고 살짝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금붕어가 주인의 얼굴과 모기를 주는 습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붕어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풍부한 인지 능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춘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채로운 색깔을 자랑하는 금붕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가 없어서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는 점,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친구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비롭고 매력적인 금붕어를 관찰해보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똑똑똑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맥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어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동해바다 어서가자 하나되어 어서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참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세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또한 완고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당산에 있는 박허의원의 원장 선생이 수수매 원장 선생이가 길태종이 문진부에 특별 요청을 받고 오늘 하루 종일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수수매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피부병 전문가인데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데 자주 재발하고 반복성이 강하단 말이 되죠. 예. 또한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마저 잘 낫지 않은 이런 피부병. 그리고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예.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댔지만 잘 아무지 않은 이런 병증. 그리고 소상이라든가 탕상이라든가 로창이라는데 요창 그리고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빠흔에 허물이 생겼는데 이 허물이가 말죠 없어지지 않고 이러한 말죠 병증을 말죠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거기에 보게 되면 특이성 비염이 비염. 소보짐, 신마진. 하늘로 위림병이란데, 고기 비닐, 이런 어린병. 결절성 양진. 전분양 개변. 백전풍. 런인성 피부 소양증. 모낭염. 청춘떨이라 하는데 청춘보드라지 대상포진 입술에 늘상 발생하는 염증 춘연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익성 피염 조치에 무좀이라 하겠죠. 손이나 발에 말이죠 발생하는 습진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버짐 아장풍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농포증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비염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이사를 보여봤습니다. 정리도 좋고 서의도 좋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0: 말이죠. 절이라고 예상됩니다.
1: 네.
0: 그림은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동이 문진부에서 서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날 때 일찍이 장춘중 여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40여 년이라는 중2 서일임 상경금을 갖춘 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의 진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 치료에서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우리 민족에서 멘풍 하는데 하늘로 멘탄이라 합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 또한 맞아 이분이 후유원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비문증.
0: 예, 네. 비문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신적에 보통 환자들은 내 콩팥에 물이 찼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성 결절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子宫肌瘤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골관절교통질병치료에서 많은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이 병증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은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첨약을 내드리고 거기에 환자의 구체 정황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하늘로의 징젠통통증이라 하는데
1: 네.
0: 이 젠징통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지금의 증상을 놓고 본날 때 이 징젠통통증을 보게 되면 프로가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본래는 중노년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젊은 배들 속에서도 이 말이죠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30% 내지 50% 정도로 말이죠 통계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환자의 증상 표현을 놓고 본다 할 때 목이라든가 견갑골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지금 뭔가 제노 이렇게 뭔가 다리하고 허리가 영 아픈지 원하다 마는데 치료 여러 군데가 받았는데
0: 그걸
2: 통해서 강철수 선생님이 이거 잘한대가지고 가서 병기 확실히 효과도 탐한다에
0: 예.
2: 오늘 거기서 가서 약도 짓고

0: 짐도 마술이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땅뿐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예, 그 목이라든가의 견갑골 그 부위가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말만 하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 네.
1: 그리고 활동도야를 봤는데 예, 목을 놀릴 때 고개를 서그리거나 예, 돌리거나 예, 젖히거나 다 말이죠. 예, 영향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3: 예. 어제 사람 나 먹으니까, 예, 뭐, 이 모병, 저 모병이 많이 뛰어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크게 아프진 않은데, 두 손에, 손등에, 이렇게 숨이 퍼.
1: 예.
3: 집이 생기던 게, 그 다음에 막 갈아봐서, 예, 처음에는 몇 개 아이던 게, 전 손등에 다 펴졌습니다. 그래서, 예,
1: 예.
3: 그 길태중이, 그 병원의 그 원장 방공실에 그 신선생을 가비 왔는데 약
1: 예.
3: 발랐으니까 조금 낫긴 낫습니다.
1: 예.
3: 오늘이 그 피부병 환자 오신 댁에서 한번 도와보라게 기대기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1: 연결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경주염, 경추염으로 해서 예,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1: 아, 심하구만.
4: 발을 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가 보였는데.
1: 예.
4: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오늘 예.
1: 예.
4: 예약하려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실험 놓고 예. 오십시오. 예.
4: 아, 예, 갑니다.
1: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전화를 드립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그, 저기, 박창호 선생을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5: 그,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예, 안 닿다 일어나면 휑하면서,
1: 예.
5: 눈이 오악실 버떡거리는 그런.
1: 아, 심하군요. 예.
5: 예, 좀 심합니다. 예. 그리고 밥맛도 없고 맥도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또 고혈압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창호 선생님 가서 그 본 분들이 미치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해갖고 좀 어떻게 하는가.
1: 예, 예.
5: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해서
1: 예, 예. 그냥 실은 놓고 오십시오.
5: 예, 기대합시다.
1: 예, 예,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기차주 병원입니까?
1: 예, 예.
6: 예, 예, 하나 예약하십시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강철수 주임의사를.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경주 아파서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6: 예, 예,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예약하려고 그랬나, 박창호 주임.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예, 소화 안 되고 좀 설사하고 그래서 예약 선생님 배우려고 그럽니다.
1: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제가 저 어깨 통증과 경추 신경 통증이 아주 심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1: 예,
8: 예, 강철수 주임한테서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호전됐거든요.
1: 예, 예,
8: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저 기태중이 주문합니다. 예.
1: 예, 어느 분을 보이자고 그럽니까?
9: 예, 박윤덕 교수님 보자 그럽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9: 예, 저 소변 자꾸 예, 잠이 잘못 자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을 지금

0: 먹었는데 영초가 좋습니다. 그래 네. 오늘도 또 예, 다시 또 좀 예, 볼까해서 왔습니다.
1: 예.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어디만 예. 문제랍니다.
0: 아, 예,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안녕.
2: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증진 등등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활동 조회를 받고 심할 때는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마모에 마비되고 저리고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러운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제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3: 예, 요즘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도 좀 아프고 예.
1: 예.
3: 그리고 손을 너무 잡자면 손이 이제 말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부탁한다 좀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3: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 예,
1: 예. 예,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4: 네.
1: 네.
4: 예.
2: 네, 라디오 꺼주십시오.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유가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예, 항상 음식을 먹으면 쓰리고 아파서 예, 전번 주일에 닭창호 주인 선생님 약을 먹었댔습니다.
1: 예.
5: 지금 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5: 그래, 반복되기 전에 좀 꾸준히 약을 먹으려고 오늘 또 박성호 선생, 선생님 찾아가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나는 전번에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저 이렇게 치료한 것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던 것이 많이 낫습니다.
1: 예.
7: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치료 받으려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7: 예.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8: 예.
1: 네,
8: 안녕하십니까.
2: 네, 그 라디오부터 먼저 꺼주시죠.
8: 예. 네.
2: 네. 말씀하세요. 네.
8: 예. 네. 선생님, 그 길태중에 문진부에 그 비뇨기 깔자라는 선생님 좀 모시자고 그랬다.
1: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예, 강철수 예. 주임을 찾으시오.
8: 난 소리 자꾸 잠이 아요, 이걸.
1: 예, 예. 다 됩니다.
8: 강철수?
1: 강주임이라고 기억하시오. 예.
8: 예, 장주임?
1: 강주임, 강씨.
8: 강주임.
1: 예.
8: 예. 알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1: 네,인가?
2: 예, 맞습니다.
1: 나는 병이 많습니다.
2: 예.
1: 저기, 이 맨날 저를 이 시간 들어보니까, 기계중에서 영원 중 이사라 있다가, 내 좀 한번 가볼까 하면서, 어느 이사 보면 좋을까요? 나는, 혈압도 높고, 병이 많습니다.
2: 예. 그러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 찾으세요.
1: 예, 알았습니다.
2: 강주임이, 예.
1: 오전에 가야 됩니까?
2: 예, 이번은 오전 오후 다문진합니다. 이렇습니다.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1: 이게 엄청 땜 못해가 되겠군요.
2: 예.
1: 알았습니다.
2: 예.
0: 땅분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지금, 예, 머기도 아프고, 어제 가슴도 두근거리네. 주요하게 또 허리도 좀 불편합니다.
2: 예.
3: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2: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3: 예. 오전에 가면 됩니까?
2: 예,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대전화 맞아요?
2: 예, 네. 맞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있는데 허리도 몹시 아프고 또 경추가 아파서 이 머리도 발음 못 빚고 어쨌든 행동하기가 영 불편하대요.
2: 예,
4: 그래서
2: 예.
4: 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래 내 오늘 저기 강철수 원장 중 선생님을 보자고 예약합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요새 지금 허리 지금 물건들 다 허리를 지금 붙인 게 지금 감춰서 지금 안 돼서 지금 맞고 중약 먹은 게 좀 효과 좋았을 때다. 그럼 오늘 가서 계속 또 치료하려고 근데 예약된가?
2: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2: 예,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이 징젠 텅텅 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일단에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디 치료가 잘 됩니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 속에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겠는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활상에서 디토즈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적게 투자한다 그 말씀이죠.
2: 그러니까 그 문각이 되면 사업을 할 때 컴퓨터를 말죠. 예. 치거나 예?
0: 네.
2: 예, 핸드폰을 보거나 예? 예, 이런 분들 속에서 말이죠. 예? 고개를 푹 숙이고
0: 아,
2: 말이죠.
0: 네.
2: 예, 디토에
0: 네.
2: 예,
0: 네.
2: 예,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분들 속에서 이 징전통증증으로 고생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 办公室에서 사업하는 직원 동무들 예?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에, 비과를 하는 말이죠. 에, 선생님들 에?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 학생분들 에? 에, 이러한 분들 속에서 에, 나이는 비교적 젊지만은 예, 증전통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0: 네.
2: 에, 관거 문제네. 예, 사업을 하든, 예,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예, 교실에서, 예, 예, 자세가, 말이죠, 예, 예, 준학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 办公室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이제 관찰해 보게 되면, 예, 의자에 앉아서 비스듬히, 예, 기대해서 말이죠, 예, 뭐, 재료를 만들거나 말이죠, 예, 이러한 말이죠, 표현들이 있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길을 걸으면서 예, 아, 고개를 스그리고 뭐 차가 지나가든 무엇이 지나가든 핸드폰을 말이죠. 예, 치거나 말이죠. 예, 영화를 보거나 말이죠.

0: 여사에는 스제베를 하는데 스제베를 보거나 말이야. 하여튼간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빠져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불량한 자세로 인해서 말이죠. 예. 증전통통증이 인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꼭 말이죠. 예.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핸드폰을 보든 예. 자세를 꼭 말이죠. 예. 바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이것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예.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말이죠. 더 말이죠. 이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지금 우리 강주임을 찾아오는 분들 속에서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40세 내지 60세 이 좌우의 분들을 본다 할 때는 대략의 20% 정도로 말이죠. 발병률이 생깁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어깨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팔을 쓰거나 무슨 물건을 들거나 쥐거나 이러할 때이 되면 이 어깨 주위가 아파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어깨로부터 위로 목 부위로 어떤 분들은 우팔로 방사성 말이죠. 통증이 말이죠.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말이죠. 어깨를 놀리거나 팔을 말이죠. 밖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이것이 다 영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견주염으로 고생할 때 도저히 말이죠. 옷을 입기가 아주 곤란하고 요사에도 제가 이런 환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또 말이죠. 머리를 빗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간에 말이죠. 이 견주염으로 인해서 활동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야간통이 더 심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말이죠. 점점 이 아픔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까지 말이죠.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를 볼 때 앞통점을 찾는데 앞통점을 찾는 원인은 말이죠. 시술을 할 때 안마를 하거나 친구를 할 때 어느 부위에다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겠는가.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앞통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거나 위축 현상이 말이죠. 생깁니다. 사실 이때 보게 되면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자연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견주염도 좋고, 경련종합 등에 대해서, 교대를 하는데, 저에게는, 예방이 목적에 이의를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관광 총 소비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92% 증가했습니다.
2: 종용회통, 길행창달, 다국 이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재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1: 연길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관광은 종합성 산업이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오명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 특색을 기반으로 체육 경기에 의탁해 문화 관광 봉사, 소비 진작, 문화 해민 등 여러 사업을 통과하고 전역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연결시켰으며 체육 경기 플러스 민속 문화 심층 융합 모식을 통해 명절 기간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시장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이 펼쳐졌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상업무역 소비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를 핵심으로 전주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체육경기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경기 효과와 단오명절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 주요 관광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연길 인상 공연, 민족식 씨름 경기, 민속 소통 체험 등 특색 활동이 이어져 루기 관광객 수가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에는 연변대학 앞에서 단오 민속문화 활동이 정체롭게 펼쳐져 관람, 체험, 미식 맛보기, 소통이 일체화된 다원 민속 활동이 많은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길 공룡왕국에서는 다종 특가 상품을 내와 매출액 106만 600원 올렸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두 개의 레저 관광 명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관광객 연 1만 7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향주머니 만들기, 오색실 묶기 등 단오 수공예 체험 활동을 내왔고 관광객 연 1만 1900명 접대해 동기 대비 86.22% 증가했습니다. 하북 관광객 구준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북 보정에서 연변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씨름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활기차며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려능 관광객 리모입니다. 평소에는 고향에서 중지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찰떡을 먹어보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단오 기간 변경 소도시 도문에도 관광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도문강 광장, 새 공문, 철도 공문 등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강가에 모여 경계강의 풍경과 국문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며 변경도시의 매력과 가곡정회를 느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필선생입니다. 단오 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도문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명절을 보내니 매우 뜻깊습니다. 국문 옆에서 경계강과 경계비를 보니 자부심이 들었고 변경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정회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2026년 블랙야크 길림 안도 사산 1호 야외 경주 시합 및 제1회 전국 경찰 야외 경주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1,300여 명의 국내외 야외 경주 애호가가 안도에 모여 청산 록수 사이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여러 조별 코스로 구성됐고 조선족 특색 마을과 생태 명소를 연결했으며 코스 곳곳에 조선족 특색 미식 보급소를 설치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현지 미식을 맛보고 민속 풍정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참가 선수 조옥입니다. 안도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호수와 강이 많으며 공기가 좋아 음이온 함량이 높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있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매력적입니다. 안도가 정말 좋습니다.

0: 훈춘시에서는 마을야회 따라 길림여행 여름철 마을야회 활동이 방천촌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 문예 공연, 민속 장터, 변경 자가 운전 여행 체험 등 다양한 종목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속 체험 장터에서는 각종 연변 특색 농산물이 판매됐고 만족 전지, 전통 편직, 조선족 민속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 종목이 현장에서 시연돼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재 기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영성사회구역주민위원회 부주임 리석입니다. 전지 작품을 증정하고 외국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료해하고 훈춘을 알며 훈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문화체육 융합 및 민족단결 주제 단호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한자리에 모여 문예 공연, 소방 안전 지식 보급, 제기차기 등 특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찬 문체 활동은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가교를 만들어줬고 여러 민족 대중과 외지 관광객들은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호 명절을 보내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이번 단오 기간 우리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전주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주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 115만 5,600명으로 동기 대비 9.38%
1: 새겨져 있습니다. 초청받은 귀양 가정 관봉춘입니다. 저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에 귀주로 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저는 연변의 풍토 인정을 정말 좋아하며 연변 미식도 이쯤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번 단오 활동은 문화를 다리로, 명절을 매개로 연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정을 선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지 가정들은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족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용회통, 길행창달, 다국인민폐 결제, 기업 세계 진출 지원 주제 추천 소개회가 일전 훈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 주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각 은행은 차례로 전문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강사들은 다국 인민폐 업무 정책 동향을 깊이 설명하고 환율 위험 중성 리념을 둘러싸고 위험 회피 상품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국 금융봉사 플랫폼을 추천하고 플랫폼 응용 전경과 관련 신용료 용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국 송금 경로를 설명하고 특색 다국 금융 상품을 추천해 변경 대외무역 기업의 다차원으로 강력한 금융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은행 연변분행 교육은행부 주임 진박입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대외무역 지역에서의 다국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다국 인민폐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세를 명확히 해독했습니다. 기업의 결제 수요를 깊이 파악하고 다국 업무 난제 해결에 조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다국 인민폐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운영해 금융 실무로 높은 수준 대외 개방 대국에 봉사합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0개 중점 기업은 대러시아 변경 무역 및 상하단 관련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는 수산물 수출입, 농산물 가공, 디지털 국경 무역 봉사, 식품 무역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기업들은 대러시아 다국 인민폐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훈춘 변경 경제 무역 체계의 핵심 시장 주체입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 규모, 업무 모식과 장기 발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종합 금융 봉사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0: 올해 6월은 25번째 전국 안전 생산월이며 사람마다 안전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응급 대처를 할 줄 알아야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주제로 했습니다. 주밑 연길시 안전 생산월 자문일 활동이 일전 연길시 청년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응급관리국, 연길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주총공회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신변의 공공안전우환에 초점을 두고 선전전시판과 설비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 전문 일꾼들은 대중에게 안전지식을 보급하고 화재예방,

0: 가스 누출 대처 등 안전 우환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웅건화입니다.
1: 샤이브.
0: 단단계 실제와 결부해 안전생산 기관, 학교, 가정, 농촌 진입 등 계열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사람마다 안전에 주목하고 참여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마련해 전 사회의 안전의식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량화한 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렵니다.
2: 올해 6월 14일은 23번째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당일 주중심혈액소에서는 연변대학에서 주제 공익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 주제 전시판, 선전 현수막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많은 사생들이 발길을 멈추고 활동에 대해 료회하고 주동적으로 자문했습니다. 현장 참일꾼은 사생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대답하고 헌혈 조건, 헌혈 절차, 혈액 사용 결제 정책 등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헌혈에 대한 각종 오해를 바로잡아 우려를 버리고 자원적으로 무상 헌혈에 참가하도록 인도해 과학 헌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구양소연입니다. 헌혈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헌혈한 혈액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체혈 과정도 편안하고 그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활동 당일 도합 32명이 무상 헌혈했습니다. 주중심혈액소 선전과 과장 조효단입니다. 올해 처음 연변대학 헌혈의 집에서 주제 활동을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상 헌혈 사업을 줄곧 지원해온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보답하렵니다. 그들은 시종 무상 헌혈로 혈액 사용 보장에 조력해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빌어 무상 헌혈과 학생들을 긴밀히 연결해 그들의 애심이 줄곧 이어지게 하렵니다.
0: 연결시 공안국은 일전 여름철 야간 치안 통일 점검 난관 공략전을 펼쳐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름 들어 연결시 야간 경제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며 상권 야시장, 인터넷 인기 명소, 오락시설의 인파와 차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치안 우환도 다발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결시 공안국은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는 여름철 치안 단속 정돈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음란물, 불법 출판물 단속, 특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치안 법칙과 특징에 따라 두드러진 위험 우환을 정밀하게 정돈해 도시의 치안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선전과 과장 리붕입니다. 여름철 치안 예방 통제, 공공안전 관리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위법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야시장 경영 활동에 정밀하게 봉사하고 야간 경제를 수호해 연결시 문화관광산업 고품질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행동기간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도시 간선도로, 중점 교차로, 야시장 상권 주변에 临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시적인 경찰 배치와 고정 지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초과 탑승, 초과 적재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제기구,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 우환과 위법 단서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며 이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험 우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자문 수요에 제때 대답하고서 입학원서 작성과 학생 모집 사업기간 연변대학 학생 모집 취업처는 학생 모집 자문전화 4개를 개통하는 한편 공식 온라인 자문 플랫폼을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인 학생 모집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2: 연결시 청년광장 음악 분수가 6월 19일에 정식으로 대회 개방돼 주민들에게 레저 휴식 새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0: 그날 혼춘시는 2026년 정령 여성 두 가지 암 무료 선별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선별 검사는 농촌 부녀, 곤란 가정 여성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녀들이 응당 검사를 받아야 하면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2: 그늘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주민 연도 관광카드 수속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60원만 내면 연도 관광카드를 발급

0: 받을 수 있고 한 해 동안 무제한으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일부 지방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겠습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오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거든요. 하지만 당분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미역, 냉국, 청포도,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미역 냉국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미역에 알긴산이 소화를 도와주고요. 시원한 국물이 체온을 낮춰줍니다. 청포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도와주죠. 요구르트도 좋은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매운 음식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죠. 매운탕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 땀배출을 촉진하며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여름철은 땀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0: 하지만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길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1: 네, 우리 삼복철이 들어서면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 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 침착 등 피부 질환으로 피부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 해 직사광선 등이 주요 유발 원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유선으로 인해 대략 5살 저음에 나타나는데, 관찰에 의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번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한계료정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레이저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0: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0: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태양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2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초과된 화장품, 질량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조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여주면 빨갛은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갈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일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0: 씻으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이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초과하시기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 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명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의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방사선,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 작용을 하여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은 1년 4계절 중에서도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자외선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우리 피부가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외출 시 20분, 30분 전에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가에 가시거나 물놀이를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뭐 바르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바닷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에 자외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보호를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 물놀이를 하면 옷도 좋고 적게 입기에 노출된 부위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늘기에 우리 햇빛을 더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몸을 잠궜다 나오면 피부 수분량이 올라가며 수분이 많으면 자외선 반사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 상해를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리고 염분이 많기에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도 만듭니다. 요즘에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젖은 피부나 메이크업 후에도 뿌릴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기 수요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네, 특별히 땀이 자주 나신다든가 자외선이 강한 지역 또는 해변가에 놀러 갔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애들은 이런 걸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피부의 검은 색소 활성을 억제하여 더 맑은 피부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공이 막혀 피부가 거칠게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수성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더 철저히 세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평소 바르는 것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0: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 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 지수입니다.
1: 네.
0: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1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네.
1: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0: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하겠죠. 자외선 강도는 5분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급,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 데 주요 레원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 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 시간 정도 햇볕 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0: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막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가 모자를 쓰신다든가 양산을 쓰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요즘 등산을 즐기거나 또 낚시를 하는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0: 시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버스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 이거?
0: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주름, 깊게 패인 팔자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거?
0: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 모공이 숙축되면서 제때 씻겨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모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온 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곧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우리 뭐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운동 후 그리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찬물에 샤워하시는 경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체내에는 찬물 샤워로 낮아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에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숙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료라는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먼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평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가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직접적으로 폐

0: 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시는 물도 적당하고 팩도 열심히 붙이고 그렇지만 화상을 하면 화상이 뜨고 모공이 크고 피부가 민감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데 특히 유성 피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거품이 풍부한 클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거나 민감한 피부일 경우 클렌즈는 온화하고 자국이 적은 클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세안을 하고 난 뒤 쨍쨍한 느낌보다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평시에 메이크업, 화장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꼭 먼저 화장수에 화장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세수를 하시고 보습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수를 하실 때도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시면 확정된 모공이 숙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1: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팩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근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집에서 피부 관리라 하면 주로 팩을 하는데 우리 팩은 단기간에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면 됩니다. 네,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팩을 떼내고 마사지를 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될 겁니다. 가벼운 마사지는 우리 림파순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면 적합한 차수라고 봅니다. 네, 1번 이번에는 뭐 녹차 하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녹차 세안, 얼굴 클렌즈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녹차 가루를 풀어 얼굴을 헹궈내보세요. 녹차 속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 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빠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3g, 레몬 2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2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더 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례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만 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0: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 다음에 첫 번째로 토마토. 토마토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색을 띤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드입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결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와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철은요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른 수분만큼 물도 많이 마셔주고 팩도 부지런히 하며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청결과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등 면에 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름철에도 능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